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인생의 경험은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한데 경험치로 얻는 게 이제 많아지니까 또 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 아니까 그 뒤에 다가올 뭐 1, 2, 3, 4를 다 아니까 미리 겁내고 분석하고 미리 너무 단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신중한 거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도전이란 건 항상 그 기회가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경험으로 얻은 인생 내공을 믿고 좀 더 단단하게 다음 발을 내딛고 또 다음 발을 내딛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뭐든지 멋모르고 할 때 제일 잘한다고. 예, 멋모르고 해야 용기도 있고 약간 추진력도 빨라지고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이 알다 보니까 조심성이 많아져서 결국은 스스로를 아 이건 하지 말까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죠. 목요일 3부 추억의 명반을 함께 꺼내 듣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언제든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사연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가장 여유롭게 길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소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셔도 되겠죠. wbsi.kr입니다.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여운의 홀로 된 사랑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몹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함께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 덕분에 덜 춥긴 하지만 온몸에 난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는 상대의 체온이 그리워서 부둥켜 안았다가 상대가 주는 고통 때문에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없는 부분인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잡니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죠. 인간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들고 이것이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친밀감을 쌓으려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인간관계는 신중한 행동과 약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피해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잘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송창식의 우리는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박상미의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였어요. 그럼요. 사람과 사람 사이 뭐 만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되고 서로 소통하면 되고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연습이 필요할까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겠습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해도 또 해도 연습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적당한 거리 유지? 이게 진짜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그 적당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적당하다 생각해도 상대는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는 거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계속 부딪히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고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경험치로 또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에이 여기서 끝! 치라는 생각만 안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연습은 아마 평생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대면 방식이 좀 많이 늘어난 좀 시절을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좋은 것도 있는데 애써 이제 점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들을 많이 피하려는 좀 그런 부작용도 생겨나서 걱정이긴 하죠. 자, 1부 끝곡으로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전해드리고 2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더풀 라디오를 2부 첫 곡으로 준비를 했던 건 오늘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의 날이라 그냥 쓱 지나가긴 뭐해서 또 한번 또 제가 지금 노출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또 라디오로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라디오로 한번 골라본 곡이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 방송의 날이 그냥 뭐 방송인들이 오늘 한 번 더 으쌰으쌰 하는 날인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방송의 날은요. 우리가 1947년 9월 3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국제무선통신회의라는 곳에서 그 전까지 우리가 호출보호를 일본의 호출보호 JO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호출보호인 HL을 배당받은 거예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파 독립과 방송에 관한 어떤 독자적인 주권을 소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자축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아마 방송에서 뭐 호출보호 뭐 HLQK 원음 방송의 예, 서울 수도권 호출보호가 HLQK예요. 그래서 HLQK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럴 때 원래는 우리가 HL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때 47년에 9월 3일에 이걸 부여받아서 이제 HLQK 뭐 이런 식으로 HL을 쓰게 됐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47년 10월 2일이라서 한동안은 10월 2일이 방송의 날이었대요. 그러다가 원래 배당받은 그날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서 1978년부터 9월 3일로 변경이 돼서 9월 3일은 방송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의 날입니다. 혹은 달력에 방송의 날 적혀있으면 오늘은 방송인들이 뭔가 좀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아니면 특집 방송을 하는 날인가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이걸 짚어드려보고 싶었었어요. 자, 그러면 라디오로 한 번 더 해봐도 괜찮겠죠? 퀸의 라디오 가가 그리고 에드윈 스타의 해피 라디오까지 두 곡을 이어볼까요?

라디오 가가, 퀸의 노래 듣고 에드윈 스타의 해피 라디오까지 아주 그냥 장을 제대로 펼치고 있죠. 라디오로 이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라디오 방송을 이제 오래 진행을 하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세월이 지나오면서 느끼는 건 변했어요. 분명 어떤 스타일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죠. 예전에는 편지 엽서가 다였던 시절에서 팩스 보내고 PC통신도 잠깐 쓰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정말 즉시 참여하고 즉시 답을 바라는 그런 문자 참여나 뭐 여러 가지 메신저 참여도 있고 많잖아요. 어플 참여. 예.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어떤 참여 방식이나 방송을 만들어가는 제작 과정에서 좀 디지털의 기술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TV라는 것과 라디오라는 것이 좀 경계가 애매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는 아날로그 감성을 끝까지 절대 다 놓치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지나 스펙터의 온 더 레디오도 한 곡 들을까요?

레지나 스펙터의 온 더 라디오 들으셨고요. 자, 이제 2부 마무리 곡을 준비할까요? 2부 끝곡은 코모도스의 줌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관제자 여쭙기를 전도제를 올리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러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죄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영과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목요일 3부는 그렇죠. 명반을 함께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노춘의 음반가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어떤 가수의 어떤 특정 앨범에서 예, 좀 더 여러 곡을 들어볼 수 있고 평소에는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좀 준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음반가게가 목요일에 있고요. 화요일에 이제 음악을 따라가서 만드는 추억의 영화 드라마 극장이 하나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약간 제 머릿속에는 한 주가 노추타운 같은 그런 느낌의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요? 아무튼 오늘은 노춘의 음반가게로 가는 날이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가시죠. 저녁녹의 불티.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1년에 발매된 원미연 2집입니다. 원미연은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앨범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신재용이 작곡한 이별여행이 크게 히트를 합니다. 이 노래는 팝발라드 명곡으로 또 나중에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부르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깊은 사랑도 역시 같은 앨범 수록곡이고 역시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두 곡만 해도 이미 아, 그 앨범 하실 거예요. 대학가요제 출신이지만 연기자와 가수 활동을 병행했는데요. 89년 1집에서 혼자이고 싶어요를 히트하면서 2집 준비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앨범 기획자는 앨범에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외부 작곡가들을 섭외하는데요. 조정연의 히트곡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를 작곡한 신재용을 비롯해서 김성우, 박청귀, 임형순, 심상원 등 당시 작곡, 편곡과 세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음악가들을 섭외해서 앨범 녹음 준비를 마칩니다. 그 결과물은 그렇죠. 원미연 가수 인생의 정점을 찍은 앨범으로 탄생한 바로 이 앨범. 총 10곡을 수록했고요. 주로 팝발라드 계열의 노래였고 이별을 주제로 한 슬로우 템포의 발라드곡 이별여행이 크게 히트를 합니다. 그리고 템포가 좀 빠른 조금은 깊은 사랑도 연이어 인기를 얻었고요. 두 곡 모두 신재용의 작품이에요. 신재용은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또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박효신의 좋은 사람 등등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히트곡들을 연이어 작곡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이 노래 하는 그런 히트곡들이죠. 가수와 작곡가의 대표곡이 된 이별여행. 하지만 당시 워낙 가요계에 이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차트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항상 차트 상위권에 오래 머물면서 대중에게 사랑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또 이별여행은 강성, 린, 유리상자, 배슬기, 한영 등이 다시 불렀고요. 그리고 이 걸그룹 LPG가 댄스 버전으로도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또 모든 히트곡들의 행보처럼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또 많은 가수들이 부르기도 했고요. 앨범 수록곡은 이별여행 외에도 추억 속에서 그대 그리운 날엔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나의 바람은 조금은 깊은 사랑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똑같을까 그대 그 순간은 어디 갔나 계절은 가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모습. 진짜 예전에는 앨범에 얼마나 많은 곡들이 수록이 됐나 한 번에 느껴지는 그런 또 제목이 좀 긴 게 많기도 하네요. 세 곡을 듣겠습니다. 원미연의 이별여행, 추억 속에서, 조금은 깊은 사랑,

원미연의 이별 여행 그리고 추억 속에서 조금은 깊은 사랑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2집이에요. 아, 이별 여행이랑 조금은 깊은 사랑은 아마 워낙 그때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지금도 또 간간이 계속 나오는 곡들이다 보니까 익숙할 거고요. 추억 속에서라는 곡이 나는 이 곡은 또 처음이다 라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연기하는 모습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저 오히려 노래보다 약간 그런 뭐 조금 단역이라도 먼저 얼굴을 비쳤던 게 아닌가 제 기억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노래가 워낙 히트하면서 이별여행 원미연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자 2부 아니죠 3부 3분의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날에 소녀여 함께 들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들으면서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곡은 그냥 뭐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제목의 이제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80년대 약간 중후반 때 그 아마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생겨난 건지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왜 지역별로 뭐뭐의 노래 이런 거 있었던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뭐 경북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좀 그때 말하자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가수들이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 노래는 뭐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진희 예, 최진희 씨가 대구인가 경북인가 둘 중에 하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얘기를 괜히 꺼냈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지역별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제 기억으로는 88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뭔가 좀 많이 만들고 이미지화하고 정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그러면 뭐 지명이 나온 김에 약간 지명이 들어간 팝을 한번 골라볼까요? 역시 모자는 대가들의 노래 토니 베넷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준비했고요. 레이 찰스의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음방송의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동하실 때 일일이 이 주파수를 기억하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아니면 라디오 그 주파수가 그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 듣기가 좀 힘들다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함께해 주세요. 앱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으로 검색해서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림의 노래 들을까요? More Than Words.

익스트림의 모든 월즈 함께 하셨고요. 자, 9월 3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이제 오늘 마무리 곡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돈나의 프로즌 들을까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구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체받아 필력을 잘 길러야 하는 것처럼,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체받아 일일시시로 불심을 잘 길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종사님 신법을 큰 챗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해 대종사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돼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둥근 빛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중에 세상에 감동이 되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미담을 보면 주인공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또 모두를 위해 가까이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일시시로 불심을 잘 기르면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 활불이 되기 위해 정성을 쏟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인 원불교와 교구탐방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창작성가 마음공부.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부천교당 50주년 경축 기념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1976년 개척 이후 부천교당이 지역사회에 원불교 교법의 씨앗을 뿌린지 어느덧 50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6일 오전 10시 부천교당이 은혜로 채운 50년, 법인으로 열어갈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경축 기념식과 50년사 발자취 영상 상영,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부천교당은 지난 반세기를 마음 공부의 도량이자 따뜻한 은혜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5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활불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역대 교무님들과 수많은 교도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부천교당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받은 은혜를 대정진과 대불공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도 원불교 부천교당의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는 6일에 진행되는 경축 기념식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부천교당 50주년 경축 기념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도량의 아침.

계절이 계절인지라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등산화를 신는다. 어느새 습관이 된 산행은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산길을 걷다 보면 우리네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파른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숨을 고를 수 있는 능선도 있고 멀리 돌아가는 길과 조심스러운 내리막도 있다. 인생 역시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내림과 굴곡을 반복하며 흘러간다. 나는 산길을 걸을 때 단순히 발걸음만 옮기지 않는다. 늘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걷는다. 바로 생각과 사유와 메모다. 먼저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날것 그대로의 감정과 순간의 영감이다. 이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아서 거칠지만 가장 순수한 모습이다. 이러한 생각은 산길을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작은 풍경 하나에 불현듯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좋은 글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단계는 사유로 떠오르는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고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 생각의 본질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며 내면을 탐색한다. 이러한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평범한 생각이 나만의 시선과 경험의 글로 발전할 수 있고 사유를 통해 얻은 마음 공부나 작은 깨달음도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진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메모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메모는 사유의 흔적을 붙잡아 두는 닷과 같으며 음식의 식재료처럼 훗날 다시 꺼내어 글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창고가 된다. 짧은 문장 하나, 떠오른 단어 하나라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 더욱 깊이 있는 글로 이어질 수 있고,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깊이 사유하며 그 결과를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글은 생명력을 얻고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산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사유하고 메모한다. 그리고 다시 첫 발을 내딛었던 자리로 돌아간다. 또한 내일도 변함없이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오르며 삶과 글쓰기를 함께 깨우치고 배워갈 것이다. 내 마음 공부에 한 방법이니까.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김대준 교도님의 글 산길에서 배우는 생각과 사유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지형 산책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서울교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교구 여의도 지구가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원기 111년 마음 키움 페스티벌 강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방배, 서초, 신길, 신림, 여의도, 영등포, 한강교당 등 여의도 지구 소속 7개 교당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 공부의 결실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건데요. 환영사에 나선 이정식 여의도 지구장은 오늘 행사는 각 교당에서 정성스럽게 연마한 마음 공부의 결실을 나눈 교당 강연대회를 거쳐 여의도 지구 전체가 하나 되어 지혜를 모으는 지구 강연대회의 장이라고 전하며 이 자리가 서로의 공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교법의 은혜 속에 여의도 지구가 하나 되는 신나는 법잔치가 되기를 염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축사는 서초교당 교도이기도 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맡았는데요. 정 교육감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강조하신 자력과 원불교 마음 공부는 요즘 현대교육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최근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 건강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 근육을 키우고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힐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원불교 마음 공부는 우리 교육청이 배워야 할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림교당 송상훈 교도의 사회로 더욱 돋보인 강연대회는 사여 실천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자령 양성, 지자 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등 사여 조목 중 하나를 골라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체험을 교당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신림교당 임성균 교도, 한강교당 김하온 교도, 여의도교당 박동관 교도, 영등포교당 유희경 교도, 신길교당 김공덕화 교도, 서초교당 오은진 교도, 방배교당 김연원 교도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진솔한 마음 공부 체험을 풀어냈는데요. 영등포교당 유희경 교도가 1등인 소태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경희 서울교구장은 격려사를 겸한 설법을 통해 여의도 지구 재가 출가 교도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마음 키운 페스티벌 강연대회의 감동과 여운을 함께 나눴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23일엔 중구교당이 법인절 경축법회와 함께 입교자 9명의 합동 득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교도 대표로 불단에 오른 최인주 교도는 법신불전에 사배를 올리고 발언문을 낭독한 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감각감상을 발표했는데요. 최 교도는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입교 동기와 앞으로의 교당 생활 공부 계획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최 교도의 연원자인 오선관 교도와의 인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 45년째 우정을 이어온 사이로 이번 입교를 계기로 도반이자 법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어진 중구교당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이날 법회를 풍성하게 채웠는데요. 교당의 보물로 불리는 중구교당 합창단은 민선이 지휘자의 지휘로 생명을 다 바쳤네, 일어나 피우리라, 그 길을 따르리라 세 곡을 선보였습니다. 합창단은 법인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다짐하게 하는 곡으로 이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중구교당 최현심 교무는 대종사님의 법이 경전에만 머물지 않도록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육군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세상에 법을 전하는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촌교당은 지난달 21일 법인절 경축식에서
건산 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는데요. 고 건산 최준명 원종사의 뜻을 이어 인재를 격려하고 후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사람의 공덕이 다음 세대와 공동체로 이어지는 의미를 전 교도들과 나눴습니다. 이어 지난달 22일과 23일엔 생사노트 과정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관체험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관에 직접 누워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 지금까지 싸우며 쌓아온 집착과 업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죽고 나는 일이 멀고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자연이 눈을 뜨고 감는 것과도 같다는 생사의 이치를 몸과 마음으로 되새기며 죽음을 통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생사체험에는 신청교당 교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교당 안에서만 진행되는 신앙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함께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신천교당은 이번 법인절을 통해 법인성사에 담긴 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나누며 교당이 지역사회 속에서 열린 공간으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전북교구로 가볼까요? 전북교구 효자교당이 두 달 동안 신입교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한 훈련은 총 8번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신입 교도들의 원활한 법회 안착을 돕고 신앙과 수행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는데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하며 신입 교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법회 예절 및 사종 의무 안내에서는 교당 방문 시 갖춰야 할 기본 예절과 교도로서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의무를 학습했는데요. 마지막 독경과 설명기도 실습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을 챙기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실질적인 기도법 체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밀착형 교육은 신입 교도들이 평소 가졌던 기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교법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교도들도 직접 강연과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지혜를 단련하고 도반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불공의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신입교도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회 예절과 교리 용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친숙하게 다가왔다며 교당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자교당은 앞으로도 신입교도들이 교법의 참다운 가치를 느끼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2일부터 1박 2일간 원불교 전북교구가 익산 뉴스호스텔에서 어린이 여름훈련을 개최했는데요. 어린이들은 한마음이 돼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단련했습니다. 마음 레벨업 프로젝트, 마음공부 전설이 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훈련은 전북교구 각 교당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훈련의 첫 시작인 결제식을 통해 어린이들은 생활 속에서 사효를 실천하고 상시 훈련을 이어가겠다는 훈련 목표를 암송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특강이 이어졌는데요. 미래시대와 인성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사람됨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또 드론 축구와 인성보드 게임, 로봇 공항으로 관심에 따라 원하는 활동을 골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린이들은 명상으로 하루를 열었고요. 이어 워터파크로 자리를 옮겨 물놀이를 함께하며 1박 2일의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훈련을 진행한 전주교당 김남덕 교무는 이번 훈련은 마음의 힘을 한 단계 올리자는 약속으로 시작했다며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주기 위해 정성으로 준비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영광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영광교구 군서교당이 교화 50주년 기념 50일 특별 정진기도 결제식을 진행했는데요. 반백년의 은혜를 이어 새로운 백년의 교화를 열어갑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군서면은 대종사님의 선대가 터를 잡았던 유연지이자 삼령 기원상의 발심지로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창립 선진들의 공덕을 계승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군서교당은 오는 10월 4일 50주년 기념식과 열린 음악회를 준비하며 미래 100년을 향한 교화 도약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또 지난달 18일엔 영광교구 영광교당이 대학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심, 아바타 정신을 차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결제식과 설교에 이어 단별 회화를 통해 마음이 쉽게 끌리는 경계를 돌아봤습니다. 이어진 깔깔 대소회에선 대종경 실시품 1장과 교이품 15장 법문을 연극과 연애 프로그램 패러디로 재치있게 표현하며 본래의 나와 나의 아바타를 구분하고 일상 속 경계에서 잠시 멈춰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실천적 공부법을 체득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엔 영광교구가 법인절 경축식과 법포수여식, 입교식을 진행했는데요. 구인 선진의 사무여안과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정신을 기리는 경축식을 봉행했고 각 교당에서는 새로운 법동제를 맞이하는 입교식과 공덕을 기리는 법포수여식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명과 법포에 담긴 참뜻을 되새기며 대종사님의 거룩한 법종자로서 성불재중과 재생이세의 서원을 이룩하는 선두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주관하는 이웃종교 스테이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에는 이웃종교 의례체험의 일환으로 참가자 40여 명이 영상교당 1호회에 참석해 원불교 법회를 직접 체험했는데요. 강혜윤 주임교무는 설법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 창립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교도들이 정석껏 마련한 다화를 나누며 따뜻한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원불교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간결하면서도 울림이 큰 법회의식에 깊은 감명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바람개비.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법사님의 10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기분 좋은 12시. 46년 이맘때쯤 한 동화에서 우쭐대는 걸 좋아하는 우쭐양이 등장합니다.
1: 내가 사장이야.
0: 항상 남에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맨날 웃는 행복씨에게 바보 같다 라고 핀잔을 주던 그녀는 술리술리씨의 마법구두를 신고 심술궂은 마음을 고친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이 우쭐우쭐 모나 있으면 우쭐양이 신은 마법구두를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멈출 수도 벗을 수도 없는 구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쭐양이 한 건 생각이었답니다. 어떻게 벗지? 에서 시작된 생각이 끝에는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생각의 첫걸음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빅스의 나를 돌아봐.

반갑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쭐 된다든가 다른 삶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죠.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지 이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배려 없는 행동들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찬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9월 3일 오늘이죠. 오늘은 방송의 날이에요. 바쁜 하루 한가운데서 이렇게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정오의 피로를 싹 씻어줄 음악들 가득 또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지금부터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곡과 사연은 어디로 보내주실 수 있느냐?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롤러코스터의 라디오를 크게 켜고 뉴튼의 라디오 스타.

띄워드렸습니다. 자, 롤러코스터에 라디오를 크게 켜고 뉴튼의 라디오스타. 뒷번호 2407 쓰시는 분이 현 DJ 오늘이 방송의 날이군요. 라디오 앱을 켜자마자 문자 남겨요. 매일 정오만 되면 익숙한 목소리로 웃겨주시고 좋은 노래 틀어주셔서 일상에 큰 힘이 됩니다. 제 하루의 활력소인 희원님과 기분 좋은 12시 제작진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제일 주인공 같은 기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오늘 또 방송의 날이니만큼 이렇게 네, 또 축하와 함께 응원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호에 저를 또 기억해 주신다니, 우리 기분 좋은 12시를 기억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니? 아유, 그럼 안 행복한 날이 없네요. 그쵸? 뒷번호 1250 쓰시는 분은 남편이랑 오늘 아침에 별것도 아닌 일로 투닥투닥거리고 출근했는데 점심때 미안해, 저녁에 좋아하는 과일 사갈게 하고 문자가 왔네요.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이따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나 뽀글뽀글 끓여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보기가 참 좋네요.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NCI의 널 위한 멜로디, 주의 1과 2분의 1.

NC의 널 위한 멜로디, 주의 1과 2분의 1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106 쓰시는 분이 오늘 드디어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이 만기되는 날입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참아낸 내 자신에게 너무 뿌듯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1년이든 10년이든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적금을 넣어서 그렇게 뭔가를 모으고 차곡차곡 쌓아가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아주아주 고생하셨어요. 아주아주 뿌듯한 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칭찬해요. 뒷번호 5678 쓰시는 분은 30년 넘게 라디오를 끼고 산 애청자입니다. 오늘이 방송의 날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세상이 바뀌고 영상 매체가 아무리 쏟아져도 주방에서 일하며 오순도순 나누는 따뜻한 목소리에 온다는 라디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점심마다 기분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나이가 먹더라도 낭낭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1부 끝곡으로 SG워너비의 라라라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제이 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일달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로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뒷번호 3198 쓰시는 분이 희원 언니 방송의 날 축하드려요. 저는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먹으라고 아침으로 새알심을 빚어 호박죽 달콤하게 끓였더니 기분이 달콤 달달 좋아요.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라면 항상 행복해요. 신청곡은 싸이의 예술이야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라고 보내주셨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굉장히 그 3198 쓰시는 분의 남편이어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안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요. 뒷번호 1648 쓰시는 분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 잃은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해서 다행히 주인 찾아줬습니다. 주인분이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시는데 제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선행 하나 한 것 같다 뿌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헉, 진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아유 진짜. 뒷번호 6210 쓰시는 분은 주말에 등산 가려고 큰맘 먹고 튼튼한 등산화 한 켤레 새로 샀습니다. 집 거실에서 신고 샤부작 걸어보는데 벌써 산 정상에 오른 것처럼 기분이 설레네요. 이번 주말 날씨가 꼭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 제 딸이 이제 어리니까요. 신발이나 뭐 옷을 사면 그 옷을 입고 혹은 신발을 신고 아사가지마 이렇게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참 그런 모습이 참 예쁜 건데 6210님도 왠지 그런 모습이시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동심의 그 마음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제로베이스 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제로베이스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감자할머니님이 창밖에 흘러가는 구름들이 추억이 되는 순간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도 안 그래도 하늘을 봤는데 간만에 하늘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아 눈이 살짝 안 보일 뻔했잖아요. 해가 너무 세서. 하늘이 예쁜 와중에 햇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예, 해가 제 눈 안으로 박혀서 들어왔는데 아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뒷번호 94070 쓰시는 분은 여기 대구인데요. 세차하면 비오고 세차하면 비오고 연속 다섯 번째 당첨이 됐는데 방금 세차장에 왔어요. 오늘 비 안 오겠죠? 아 잠깐만요. 이 정도 되면 안 가실 법도 한데. 근데 차가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렇다면 세차하셔야죠. 그리고 세차하고 비 오면 좀 덜 더러워져요. 근데 이제 세차를 안 하고 비까지 맞으면 그야말로 예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세차를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안 올 거예요. 뒷번호 6535 쓰시는 분이 거실 벽지가 조금 뜯어져서 오늘 셀프 도배에 도전했습니다. 너튜브를 보면서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쭈글쭈글하고 힘드네요. 그래도 다 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환해져서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름 날씨처럼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 예전에 혼자 살 때 도배를 혼자 싹 다 했는데 와 그때 어렸거든요 제가. 아 20대였는데도 어깨에 담이 오더라고요. 20대도 피해갈 수 없는 담은 도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역시 기술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쭈글쭈글했으면 괜찮으시게요. 자다가 저는 갑자기 가위 눌린 줄 알았잖아요. 도배 벽지가 뜯어져갖고 진짜 너무 무서웠잖아요. 으악! 하면서 일어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잘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안수지 아일랜드 로즈의 바다가자.

안수지의 아일랜드 로즈의 바다가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서브웨이의 3분 55초간의 고백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효언니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히스!

안녕, 희쌤이에요.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수박 겉핥기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만든 말이야? 라고 했다고 하죠. 언제부턴가 속담이 이해하기도 써먹기도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한 속담 퀴즈 아주 쉽게 배워가 볼까요? 문제입니다. 가을 땡땡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대추, 2번 상추, 3번 고추. 가을 땡땡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1번 대추, 2번 상추, 3번 고추. 생각보다 쉬워서 놀라셨죠? 진정되셨다면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박찬영의 춤추면 노래하자, 바드의 나의 노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오의 힐세, 오늘 좀 쉬운 문제가 나갔죠. 진짜 가을 땡땡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라고 내드렸는데, 보기 1번 대추, 2번 상추, 3번 고추였는데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대추였습니다. 혹시 상추 고추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기대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진짜 보내주셨어요. 이 가을 대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가 가을에 특히 귀하고 맛이 좋아 소중히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명절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라서 이 시기에 더욱 귀했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맞춰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세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1225 쓰시는 분께서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대추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9189 쓰시는 분은 1번 대추, 혼자 일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 모두 다 코로나 독감. 에? 나름 혼자도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8656 쓰시는 분도 답은 대추입니다. 가을은 대추죠.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아이유의 가을아침, 박보람의 해화동.

아이유의 가을 아침, 박보람의 해화동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359 쓰시는 분이 가을 아침 노래 들으니 정말 성큼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요즘 아침엔 가을이 제법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아, 3부 끝곡으로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열치초로 마음을 엮어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애프터스쿨의 뱅,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감미연의 파파라치 띄워드립니다.
1: About the girls' work?
2: What? What?
1: It's just like...

애프터스쿨의 뱅,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감미연의 파파라치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칭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칭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힘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394 쓰시는 분이 기계처럼 바쁘게 살다가 오늘 점심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나뭇잎 소리가 너무 좋아. 아, 이게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희원 씨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최고의 휴식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약간 이맘때쯤, 뭐 물론 오늘 조금 날씨가 덥긴 한데 가을 자락에서 그늘 밑에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 이번 가을에는 저도 좀 걸어 다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보이면 조금 잠시 멈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뒷번호 4959 쓰시는 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5년 만에 동창회 모임 연락이 왔답니다.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알아볼 수나 있을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희원 씨는 학창 시절 동창들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글쎄요. 아직까지 동창회를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직 제가 안 나갔는데, 한 40, 40대 후반부터 이제 50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동창회를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맘때쯤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별명이 있다면 별명을 부를 것 같고, 아니면 그때 뭐 재밌던 일화들, 혹은 뭐 담임선생님의 일화들, 어떤 지금의 내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해도 되니까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갑자기 너무 재밌겠는데요? 잘 다녀오세요. 뒷번호 1249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평일에 쉬는 날이라 혼자 영화관에서 조조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식구들 챙기느라 나만의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만의 시간 에너지 재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너무 재밌었겠네요. 제가 요 근래 하고 싶었던 건데 저 대신 해주신 것 같아서 대리만족이 되고, 예, 재밌다고 얘기해주셨으니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석훈의 굿데이, 존박의 베이비.

이석훈의 굿데이, 존박의 베이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319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싸이의 예술이야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정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비워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문희옥입니다. 평행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 모으고 냉장고에는 잘 먹지도 않은 식재료들을 자꾸 채워넣게 되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몸이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했던 진짜 이유는 영양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채워넣으려 했던 습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을 살리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자꾸 사다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비워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는 저급한 마음도 묵은 걱정도 가볍게 털어내고 편안하게 쉬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정연호입니다. 기죽지 마라.

0: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오늘 하루도 거시기 역에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참 거시기 역에 목차오르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저기 충청도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매일같이 마을을 누비면서 편지를 전해주던 우체부 아저씨가 한 분 계셨단 말이지. 근데요, 이 아저씨가 어느 날 보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며칠째 그대로 쌓여있는 걸 발견했더란 거요. 참말로 거시기에서 평소 같으면 진작에 싹 거시기 하셨을 건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을 콩콩 두드려 봤는데도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나더란 말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저씨 마음이 도저히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안 떨어졌던 것이요. 그래서 결국 담을 훌쩍 넘어가지고 창문 너머로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 어르신이 방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길로 바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거시기하게 모셔가지고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이요. 참말로 그냥 거시기하지 않고 이 어찌 담장 너머까지 눈여겨봐준 그 따스한 마음이 귀한 생명을 거시기역에 살려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1: 전숙의 노래입니다. 푹 빠졌나봐. 서른도 사랑이 이런 건가요.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한번 맛보실래요? 한유채입니다. 꽃 땡기 사랑.

윤호의 노래였습니다. 친애하는 마누라였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듣게 되는 노래들 맛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수빈입니다. 꽃비.

서울경기론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 일원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고 있는 WBS 원음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2월 16일이 이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26년에 경성방송국이 개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제치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7년 9월 3일에 국제무선 통신에 의해서 무선 통신 호출부 HL을 그 배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HL이라고 하는 그 호출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호출보입니다. 그래서 9월 3일이 바로 방송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매체 미디어들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의 후반전 전해드립니다. 선우선의 노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일단 써보고 결정하세요. 딱 일주일만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홈쇼핑 보다가 이 말에 홀린 듯 결제 버튼 누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 일단 뭐 써보고 아니면 환불하지 뭐 하고 택배를 받았는데 막상 며칠 써보고 나면은 마음이 참 애매해집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환불하자니 상자도 다 뜯었고 그냥 쓸까, 결국에는 환불 타이밍은 놓쳐버리고 거실 한 구석에는 애매한 물건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럴 땐 그래 이왕 산 거 잘 써보자 하고 너그럽게 웃어넘겨보시죠. 복잡한 생각 싹 잊게 해드릴 기분 좋은 노래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자, 전해드리는 노래 두 곡입니다. 문초희의 10시 50분, 영암의 노래 집시인생입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목경의 부르지 마. 어느 늦은 밤 무심코 라디오를 켰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목소리 하나에 손이 멈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한동안 많이 그리워했고 많이 아파했고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시간을 다시 꺼내놓는다. 사랑했던 시절에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특별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가끔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때가 그립다. 그래서 옛사랑은 참 묘하다. 붙잡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아닌데 누군가 그 시절의 노래를 부르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아마도 사랑은 끝나는 추억에는 이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 노래를 들으면 또 생각날 테니까. 애써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또다시 걸어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정말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그 사랑까지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옛사랑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끔 노래 한 곡으로 찾아가 보는 추억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떠나도 함께했던 시간은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옛 노래의 마지막 소절까지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의상품권 프리미엄 이사텐 골드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지엄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이영만의 노래 살아있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종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전철의 해운대 연가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계절이 참 정직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 했는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낮에는 아직 여름이 버티고 있지만 저녁이 되면은 슬며시 가을이 문 앞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은 또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계절도 마침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은영의 가요세상 3부와 4부는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으면서 함께할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빵빵.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

여러분 역시 신나야 여름이죠. 시원한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휴가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름의 기억은 장소보다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물놀이 갔던 친구, 아이들 손잡고 떠났던 가족 여행, 그리고 젊은 날 누군가와 함께했던 여름밤. 그때는 그 시간이 오래 계속될 줄 알았는데 계절도 가고 사람도 가고 남는 건 결국 추억입니다. 아직 여름을 보내지 마십시오. 두 곡도 신나게 가겠습니다. 울릉도 트위스트로 가겠습니다. 이 시스터즈의 노래, 그리고 바다새, 바다새입니다.

조은의 가요세상 오늘은 가는 여름 오른 가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할까요? 달력 한 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저녁 해가 조금 빨리 넘어가고 매미소리가 어느 순간 뜸해지고 밤바람을 맞으면서 오늘은 좀 시원한데 하는 순간 바로 그때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변하는 순간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여름이 가야 또 다른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니까 말이죠. 나훈아의 노래 해변의 여인 방주연입니다. 당신의 마음.

뜨거웠던 햇살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이제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여름아, 올해도 고마웠다. 즐거웠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있었지만 그것까지 모두 2026년 여름의 추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잠시 4부에서는 문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문 밖에는 벌써 가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여름, 오는 가을, 4부로 이어집니다. 자, 김종구의 노래 바다의 교향시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여름을 보냈으니까 이제 가을을 맞아야겠죠.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참 묘합니다. 봄은 설레고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쓸쓸하다면은 가을에는 그 모든 감정이 조금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트와도 참 잘 어울립니다. 사랑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세월도 있고 사람 이야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가을 문을 여는 노래들 준비했어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김상희의 노래.

가려우면 괜히 옛사람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찬바람 한번 불면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슬그머니 찾아오게 되죠. 첫사랑일 수도 있고 고향 친구일 수도 있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계절이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패티킴의 9월의 노래 채벽호입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욥을 밟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가는 여름 오는 가을 이제 오늘 여행도 마지막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름이 있었고 첫사랑을 만났던 가을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던 계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가을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계절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절 하나를 더 간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가을에는 조금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먼저 해보시고 보고 싶은 사람 있다면은 언제 밥 한번 먹자 하지 말고 날짜를 잡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계절은 지나간 계절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갈 계절일 테니까 말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씩 올려볼까요? 박구윤의 재충전,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여름의 끝에서 출발해서 가을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또 바뀌지만 좋은 노래는 계절을 넘어서 우리 곁에 오래 남지요. 그리고 트로트가 좋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참 이 시간에는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저녁으로 건너가기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순간인데요. 또 계절적으로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가는 그 시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심 김수련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노클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알면서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도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힘들어서 우울하고 화가 난다 생각하면 나쁜 스트레스지만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꾸려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파도 상상법입니다. 틈이 날 때마다 바다에서 파도가 몰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려 보는 건데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요. 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수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9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한동준의 혼자만의 여행 함께 하셨고요. 오늘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나비의 그대여서 오션의 빠삐용 두 곡 이어드리죠.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 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노래 이어가죠. 유성훈의 말리꽃, 손호영의 해피바이러스, 김필과 박정현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나 함께하시죠.

0: 나도 몰라.
1: 이분 왜 사랑 안 해봤나?
0: 하지만
2: 뭐?
0: 달콤해.
1: 요.
0: 그 사랑은
1: 호영,
0: 후리훈, 달콤한
1: 호훈옥
3: Love Where is the love?
1: Joe,
3: love is here.
0: 사랑은 여기 있어.
3: We are the love.
1: 우리가 사랑이야.

0: BP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603번님, 9월이 시작되니 가을 분위기를 내고 싶지만 그러기엔 아직 무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인데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 아쉬워요. 하시면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뚜렷한 사계절을 느끼는 게 점점 좀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688번님, 이번 달엔 추석 명절도 있고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은 붙잡고 싶지만 시간은 잘도 흘러가네요. 하시면서 정말 그 세월 가는 속도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피의 1024 쿨의 맥주와 땅콩 god의 관찰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뒷번호 1603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고요. 이승철의 기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구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애정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행복한 마음 산책 준비도 했고요.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완강에서 월간 완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제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중에서 김성필의 소중한 사람,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 OST 중에서 별의 단꿈 두 곡 함께 하시죠.

행복한 마음 산책. 이 시간은 원불교 칼럼과 수행일기를 통해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사와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 만족에 대한 기준도 높고 욕심도 많은 나에게 아주 오래된 친구가 건넨 말이다. 늘 허허실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는 친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 친구는 내게 물었다.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냐? 야구를 잘 모르는 나는 그래도 5, 60%는 되지 않겠냐 답했다. 하지만 친구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10번 중에 3번만 안타에 성공해도 강타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실패를 견디고 쳐내는 몇 번 안 되는 안타라니. 그 이후로 사람들과 만나면 자주 이렇게 묻고는 했다. 너는 내 삶에 만족하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놀랐던 건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환경에서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그래도 인생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태도가 있었다. 100% 만족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지만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생각해 본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앤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실 땐 검색창에 원앤방송 치시고 라디오 오네요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됩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트롯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먼저 초하강의 헤어와 한동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랑, 현정의 이유 없는 사랑, 영미강의 좋은 인형, 그리고 6621번님 청하신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까지 트롯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주 EP의 어쩌면 좋아 함께하시죠.

기상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벤의 희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효과적인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일방 통행 구역이 늘고 있는데요. 일방 통행 도로를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요 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 지시 위반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도로에는 출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호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중요 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낯선 지역 도심의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역과 함께합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은 사요 사막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대정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우리 속담에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을 처방할 때 감초가 빠짐없이 들어가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모임이든 빠짐없이 참여하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약방에 감초 같은 사람 한 명씩 꼭 있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감초는 한약을 처방할 때 빠짐없이 들어가는 약재인데요. 약재에 든 독성을 중화시키고 다른 약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단맛으로 약의 쓴맛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약방에 감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 꼭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죠. 우리 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있다면 바로 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이 아닐까요? 어딜 가든 꼭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할 줄 알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우리 둥둥 가족분들은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가요?

원불교 창작성가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였습니다. 약방의 감초, 꼭 필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감초가 한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다른 약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단맛으로 약의 쓴맛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종교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은 조금 완화도 시키고 또 어딜 가든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바로 약방의 감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연대체인 K평화통일연대가 지난 목요일 국회에서 제7차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K평화통일연대와 함께 이인영 국회의원실과 허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다양한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는데요. 특별히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DMZ 활용 방안의 평화적 제의였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번 행사를 주최한 K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이명권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해와 바람이 생각난다. 어느 날 바람이 해에게 자신의 힘이 더 세다고 자랑을 하고, 해와 바람은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한다. 먼저 바람이 세찬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지만 벗기는 데 실패하고, 햇살은 따뜻한 햇살을 비춰서 나그네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한다. 이 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찬 바람보다 더 강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 여러 종교에서도 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드럽게 살아가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법어 정교편에는 정치의 효과보다 도덕의 효과가 더 크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효과는 빠르나 오래가지 못하고 도덕의 효과는 더디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이 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오는 것을 보고 성인이 오셨음을 알 것이요 비로소 주인 만났음을 알 것이니라. 성인은 우리 마음의 식모요 친모요 목수이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부드러운 말이 화를 가라앉힌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부드러운 말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상냥한 말은 친구들을 정답게 한다.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도가사상가 노자는 물과 사람의 성정이 반대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약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이 물보다 나은 것도 없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건만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한우란 한 이치회를 보면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된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만물 가운데 물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물처럼 강한 것이 없다. 그러나 물보다 공기가 부드럽고 공기보다 도덕이 더 부드럽다. 그러므로 도덕이 천하에서 제일 강한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항복받는 이것이 곧 진리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드럽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사실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온기에 햇살 좋은 날의 산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사 중 하나입니다. 성사는 성스러운 일인데요. 천주교 신자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성찰, 통회, 고백, 보속 등의 절차를 통해 용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화평 관계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통해 이 화평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정해준 실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성스러운 일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세례 성사, 2번 고해 성사. 네, 천주교 신자가 자신이 범한 죄를 신부님께 고백하고 또 신부가 정해준 실천을 통해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고 반성하고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봉사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화평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례성사, 2번 고해성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줍기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의 연대체인 K평화통일연대가 지난 목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7차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K평화통일연대와 함께 이인영 국회의원실과 허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다양한 종교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는데요. 특별히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DMZ 활용 방안의 평화적 제의였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번 행사를 주최한 K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이명권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K평화통일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네네. 아, K평화통일연대는 한반도의 그 평화와 그리고 화해, 또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뜻을 모은 평화연대처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통일을 하나의 정치적 구호로만 바라보지 않고 무엇보다 전쟁을 막는 일과 또 남북이 서로 적대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0: 우리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네.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 예. 네.
0: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목요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인영 국회의원실, 허영 국회의원실과 제7차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고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는지요?
1: 네네. 지난 8월 27일 국회 도서관 우리 대강당에서 아시다시피 제7차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이제 이인영 국회의원, 뭐 허영 의원, 같이 허영 의원은 춘천, 양구, 화천, 철원 이게 인접 접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K평화통일연대가 같이 공동 주최를 했고 이번에 무엇보다 이제 DMZ와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했는데
0: 예.
1: 그날 이제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께서 이제 아무래도 변화된 남북 관계에서 평화 공존의 새로운 틀을 말씀해 주셨고요.
0: 예.
1: 그다음에 제일 발제자로 나선 그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 교수께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평화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0: 네.
1: 사회학자로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께서는 DMZ의 그 군사 상황과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0: 예.
1: 이에 따라 그 김태일 목량 여운형 기념사업 이사장이라든가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의 그 논찬도 이어졌죠.
0: 예.
1: 그래서 제가 이날 전체 내용을 들으면서 세 가지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방지, 평화 공존, 생명 공동체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DMZ를 이제 대결의 최전선으로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의 최전선.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0: 네.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네. 차원에서 DMZ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자고 이번에 주제를 그렇죠. 그렇게 정한 건데요. 지금 네. DMZ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DMZ는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원래 이제 전쟁을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적 완충지인데 오랜 세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지금은 이제 한반도에 매우 귀중한 생태 공간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동시에 아직 군사적인 긴장이 살아있는 공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서주석 전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DMZ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방 한계선 사이에 설정된 그 완충지역에 더군다나 민통선과 접경지역까지 복잡한 군사관리체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무조건적인 관광개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평화와 생태를 함께 살리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0: 예.
1: 그래서 뭐 저는 이 DMZ 평화의 길이라든가 생태 탐방, 청소년 평화 교육, 종교인 순례, 접경 지역 주민들 함께하는 이런 역사 문화 프로그램 등을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0: 예, 예.
1: 장기적으로는 남과 북이 함께 DMZ 생태 환경을 같이 조성해야 되겠지만 산림과 하천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DMZ를 그 가장 위험한 군사 공간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 평화 생태 공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꿈꿔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 DMZ 접경 지역에 국경선 평화학교라고 그 정지성
1: 네.
0: 목사님이
1: 네,
0: 이제
1: 맞습니다.
0: 그 평화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원불교 교도이시기도 한데 그 네. 김성곤 그 전에 사선
1: 네,
0: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도
1: 예,
0: 평화 교육센터를
1: 네,
0: 이제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계시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지난 몇 년 전부터 7대 종단 종교인들이 DMZ 순례길을
1: 그렇죠.
0: 만들어서 이제
1: 네.
0: 그 매년 순례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1: 그렇죠.
0: 순례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 네.
0: 식으로 이제 DMZ 접경 지역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자 뭐 이런 거죠.
1: 네, 그렇죠. 네,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든가 외교가 막힐 때에도 종교와 시민사회는 이제 만남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평화라는 것이 정상회담이나 뭐 정부 간 협상만

0: 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잖아요.
1: 예.
0: 그래서 국민의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우선 적대감부터 줄여야 된다. 그리고 화해와 공존의 문화가 서로 형성될 때 평화가 오래 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천주교나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개신교, 원불교, 불교 등 여러 종단들이 DMZ를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평화의 메시지죠.
1: 네.
0: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상대를 어떤 이기는 행위가 아니고 같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니까.
1: 네. 예.
0: 그래서 이게 평화를 몸으로 실천하는 순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러한 역할 우리 이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조금씩 해 나가고 그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이렇게 바꿔 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지금의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를 또 진단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날 전문가들이 그렇죠. 많은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0: 지금 상황을 뭐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남북 간 공식적인 대화와 뭐 연락 채널이 사실상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아시다시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1: 예.
0: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현재 남북관계를 그 기존의 특수관계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을 했고요. 그런데
1: 예.
0: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양무진 총장께서도 어떤 거창한 관계 정상화보다 먼저 최소한의 그 연락과 그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군 통신선 다시 열고 이래서 우발적인 충동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일을 당장 앞세우기보다 먼저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바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또 평화적 관계에서 이제 협력관계로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장기적인 통합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통일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 통일이라는 말 하지 말자는 일각의 그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러나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
1: 예, 예.
0: 오히려 평화를 충분히 축적할 때 비로소 통일이 가능하다
1: 예.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자는 또 제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상호 신뢰를 조금씩 쌓아 나가면서 한 걸음씩
0: 그렇죠.
1: 나아갈 때 평화 네. 공존이 되고 또 통일이 이 먼 길이라고 해도 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자 이런 거죠.
0: 그렇죠.
1: 예. 예. 그 올해 안에 또 북미 네.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봐야 될까요?
0: 네. 우선 그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으로 말해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0: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뭐 다시 만나자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9월 1일 그 국정원 정보라든가 그런 거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단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1: 예.
0: 그렇게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북한의 호응이 문제죠. 북한의 호응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예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패스되는 한국이 빠지는 북미 간 거래 요거를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북미 대화를 반대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되고
1: 예.
0: 오히려 적극적인 그 이재명 정부가 말하듯이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의 그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려면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이 서로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면 약간 그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부처별 이 메시지나 정책 조정이 아주 중요하게 그 하나의 일관성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시민들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네.
0: 다만 긴장 완화라든가 군사적인 채널 대화 채널 복원. 또 종전과 평화 체제 논의를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북미 대화가 잘 되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남북 관계도 풀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예, 마음을 모으고 또 응원을 해야 되겠죠. 예.
0: 예, 예.
1: 자, 뜻깊은 한반도 평화 이렇게 심포지엄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예 우리 시민들께 꼭 좀 전하고 싶은 말씀, 뭐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저는 이번 심포지엄을 마치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평화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거고요. 작은 만남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아까 말한 신뢰가 되고, 신뢰가 협력이 되는, 그래서 협력이 쌓일 때 평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적대적 국가를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적대적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민주적인 문제, 생태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전쟁 방지, 평화 공존, 그 다음 전략적 자율성,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새로운 평화 전략이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해도 안 되고 또 평화를 위해서 통일의 꿈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선 평화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만들어 가자. 예. 그 대표적인 상징성이 DMZ다.
1: 예.
0: 그래서 그 DMZ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것들이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가자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DMZ 그 공간을 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안들을 고심하고 생태계가 그 보존된 아주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0: 전 세계 찾아보기 힘든 곳이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냉전의 산물을 평화의 어떤 분위기로 그렇죠. 바꿔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네. 공간으로 만들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K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이신 이명권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소희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0: 안녕하십니까. 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인성 교무입니다.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님 신태산 종사께서는 멸공, 방공, 승공보다는 용공, 화공, 구공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수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북한과도 꼭 그런 세상이 돼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세상이 되고 아울러서 동북아와 온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저는 정세덕 아킬레오 신부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로서의 역할, 이게 정말 순기능적인 역할,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과 힘을 길러야 됩니다.
2: 종교와 이념의 우를 넘어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고해 성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사 중 하나인 고해 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성당의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의 죄나 마음을 신부님께 털어놓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고해 성사는 천주교 신자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교회와 화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성사란 것은 성스러운 일을 뜻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천주교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해 성사는 세례 성사를 받은, 즉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데요. 고해 성사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찰, 통회, 고백, 보속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절차인 성찰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절차인 통회는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은 나약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절차는 고백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요. 보통 성당 뒤편에 마련된 고해소라는 곳에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차는 보속인데요. 자신의 죄를 보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활의 개선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고해 성사는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고백한 후 사제가 정해준 실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성스러운 일인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과의 화평 관계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데요. 천주교 신자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화평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사 중 하나인 고해 성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9238 쓰시는 분 정답은 고해 성사가 아닐까요? 맞춰주셨고요. 탐님, 찬미예수님 정답은 2번 고해 성사입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해주셨고요. 2309 쓰시는 분도 정답 고해 성사입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라 잘 알고 있습니다 해주셨고, 선정희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약방의 감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인생을 감초처럼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초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저는 감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오늘 둥근 소리 덕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프로그램이 감초 같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 진행자님의 예쁘고 정감 가는 목소리도 한몫하고 있고요. 둥둥 잘 들으면서 퇴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이런 귀한 또 문자를 주시다니 감동이 듭니다. 약방의 감초, 한약을 지을 때 감초가 꼭 들어가듯이 그 어떤 모임을 가든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분위기를 살려내고 이렇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그런 역할 잘하죠. 어딜 가든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원만하게 이렇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어딜 가든 환영받고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일. 네, 우리 종교인들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가페입니다. 고해소에서.

네, 오랜만에 민호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인 민호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시장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다라에 가지, 상치, 고구마 몇 가지를 놓고 팔고 있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모습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연락처라도 알아놓을 걸 후회가 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시장에서 종종 보시던 이렇게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또 궁금하고, 그렇죠. 우리 민호님께 또 잘해 주셔서 더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얼마나 또 마음 한켠이 좀 허전하고 또 그러실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 그렇게 마음을 내고 용기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또 시장으로 건강하게도 돌아오시면 그때 반갑게 잘 맞이해 주세요. 자, 오늘 끝으로 불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정목스님의 바람 부는 산사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9월 3일 오늘은 특정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저희들의 날입니다.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의 날에는 방송과 관련한 기념 행사도 많이 열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방송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대부분 휴무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방송의 날에는 역시 살아있는 생방송이 제격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김용만입니다. 오늘 밤은 차차차.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의 날. 방송의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방송 관계자 말고 일반인들이야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무선통신 호출보호를 갖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되어서 9월 3일 이 날짜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방송의 날이라고 하니까 축하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도선여객 박병로 기사님도 방송의 날 축하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부평에서 말고노스님은 오늘 하루쯤은 그냥 휴가를 드려야 되는데 생방을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한다고 주셨고 또 우리 들꽃님도 방송의 날 축하한다고 주셨고 또 부산에서 박시우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죠. 우리 어린 꼬마 팬 막내 팬 아저씨 방송의 날 축하해요. 엄마가 역사적인 날이라고 알려줬어요. 저희 학교도 개학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잘 들을게요 했네요. 축하하고요. 우리 시우군도 이제 또 2학기 학교 다녀야 되니까 애쓰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는 지난 1947년 9월 3일에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일종의 국가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고유 호출부호를 받았는데 이걸 HL을 배당받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송출하는 모든 무선 라디오국 호출부호에는 앞에 HL이 들어갑니다. 매일 뭐 습관처럼 듣는 라디오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사실 요즘이야 워낙 그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도 많이 시선과 또 귀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방송하면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네.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안테나 축 뽑아가지고 지지직 잘 안 나오니까 이거 돌아다니면서 전파가 잘 잡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시절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아날로그틱하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정겨운 노래와 함께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또 3부 4부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도 마침 오늘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이 매칭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 이성의 그 옛날처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같이 즐겨주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경북 예천에 있는 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소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올해 구제역 발생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인천 강화군과 경기 고양에서 3건이 발생한 데 이어 7월 경북 예천에서 6건, 그리고 이번 달에는 예천에서 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예천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또 그 외에 전국 지역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또 예천군과 인접한 6개 시군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전후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한 달간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특별 관리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택배사는 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에 5,500명을 추가 투입하고요. 택배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됩니다. 명절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해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성수품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택배 물량 분산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낮더위가 이어졌는데요. 그나마 습도가 낮아지면서 한여름처럼 무덥지는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1도,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는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의 폭염도 점차 수그러들겠고요. 예년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남 코미디언이었죠. 쓰리보이.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쓰리보이의 그날 전해드렸고요. 이채연의 별들의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의 날. 예, 오늘은 제가 예, 여러분들께 저 방송 축하 생일 축하를 한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화 한 건 없고요. 진짜 실시간으로 정말 여기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예, 방송인들은 축하받아 마땅하죠. 뭐 저야 이제 프리랜서니까. 그래도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네요.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도 저녁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가을 문턱에 오늘도 아인과 함께 2시간입니다. 즐기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즐겨주셔야죠. 오늘은 또 특별히 3, 4부에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음악다방 은다방이 있으니까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서 들어와 주셔야지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애청자 노옥년님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문평일의 붉은 입술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시면서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꼭 청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대구 최영화님도 마침 또 신청해 주셔서 같이 듣겠습니다.

석양을 청해 주셨거든요. 우리 대구 북구 주순이님은 9월에는 모두 함께 무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별일 없이 산다는 게 행복이죠. 웃음 넘치는 시간 되세요. 이미자의 낭주골 처녀 청해 주셨는데 2대1로 네, 석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양으로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순이님 네, 합석해도 괜찮으시죠?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낭주골 처녀 꼭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자입니다. 석양.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광고.

어느덧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 오면 아이넷 흘러나오는 추억 같은 옛 노래들을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신청곡으로 김상희의 단번 신사를 청해 주셨어요. 성북동 배영준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밤이 오면 아이넷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추억 같은 옛 노래들 지금 들으신 김상희의 단번 신사 그 가사가 나오죠. 31살 노총각님. 그 당시에는 남자가 31살이 되면 예, 노총각이었고요. 여자들은 20대를 넘었으면 노처녀 뭐 진짜 예, 누가 안 데려간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즘은 30대 중후반이에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죠.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새벽 같은 시간에 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손대식님도 과천에서 어김없이 또 찾아주셨고요. 방송의 날 축하한다고 또 축하 멘트까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월이 되면서 아침 운동하는데 많이 시원해졌다고 예,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그죠 현동수님 예, 많이 시원해졌죠 그죠 예. 아 저녁 시간에 추워서 저도 이제 제 방에 문을 닫고 잡니다. 문 조금만 한 창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닫고 발 밑에 있는 창은 조금만 열어놓고 이제 얇지만 이불 딱 덮고 잡니다. 춥더라고요. 아임방송 시작 문 여는 음악 소리가 너무 정스럽고 좋았어요. 방송의 날이라서 더 그랬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 최진희의 카페에서 청해 주셨는데 카페에서는 옛 가요가 아니라서 우리 효심님 다른 노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너무 젊은 애기 노래예요. 애기 노래. 제가 애기라고 하면 90년도나 그 이후에 발표된 노래들은 옛 가요를 부르시는 선배님들의 연세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애기들이죠. 그죠?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도 방송의 날 저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가까이 계시는 진행자님 연출자님 노고에 감사드려요. 좋은 방송에 좋은 애청자로 끝까지 남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현재님 지금 그렇게 좀 해주고 계세요. 너무 든든합니다. 조금 아까 이제 날이 시원해서 좋아졌다고 우리 전주 현동수님께서 정원의 허무한 마음 청해 주셨고요. 도선역의 박병록 기사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배호의 파란 낙엽.

대구 달봉이 알비님 손주 생일이래요 오늘. 아 오늘 작은 손자 생일인데도 일이 바쁘다 보니 같이 저녁도 못 먹었어요. 집사람 보고 좀 잘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달달봉아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께서 생일 축하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의 한아름님께서 추억의 이야기 주셨는데요. 방송의 날인데도 수고하시는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무전력 광속 라디오 만들어서 듣곤 했죠. 소리는 작았지만 들을만 했습니다. 그쵸. 광속 라디오 만들어가지고 듣고 뒤에 왜 배터리 큰 진짜 손주먹 벽돌만한 거 뒤에 이렇게 고무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들었던 생각나네요. 넋두리 김사과, 정을순, 영남 애숭이, 이길자, 무엇 때문에 백금녀. 역시 오늘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음원들. 박물관에서나 들었음직한 그런 곡들을 청해 주셨어요. 한아름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청고마비의 계절 같아요. 방송의 날 축하드립니다. 원음방송 애청자예요. 우리 인천 계양구에서 박웅희님도 고맙습니다. 또 서울 금천구 행복한 슈퍼우머님 맑고 밝은 원음방송 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축하 사연 인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영관님도 늦었지만 출석합니다. 찾아주셨어요. 우리 신규식 시인님의 청춘의 이야기가 오늘 또 도착했네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 개봉동 H 룸사롱에서 저를 스카우트를 했는데요. 지하는 룸사롱, 2층은 스탠드바. 글쎄 5층 건물 전체가 유흥업소였고요. 그 건물은 사장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분은 경주 출신이셨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참 잘해주었고 특히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죠. 그 바로 옆에는 D사롱이 있었는데 사장님과 우리 사장님은 친구 사이였고 매일 우리 업소에 들려서 놀다 가셨는데 늘 저를 보고는 부러워했습니다. 어휴, 최 사장은 복도 많아. 실력도 좋고 착한 사람을 밴드로 뒀어 그래. 우리 밴드는 출석 시간도 안 지키지요. 결근도 자주 하죠. 아, 글쎄 건방져가지고 내 보내려고 해. 오는 밴드마다 속을 썩이니 참. 라며 투정을 하시면서 아 나중에 이 업소 그만두면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귓속말을 저를 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여러 곳에 자선단체에 기부도 했고요. 개봉동 많은 단체의 임원이었던 우리 사장님. 결국 퍼주기만 하시다가 업소를 폐업을 하게 됐죠. 뒷사롱 사장님은 원대로 그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기대를 안고 옮겼던 그 업소에서 그만 연주생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지난 청춘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신 신기식님, 송민도의 나의 탱고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고운봉의 선창은 부평의 맑은 호수님의 사연과 신청곡이었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뜨겁지만 에어컨을 안 켜도 되는 선풍기 바람도 시원해졌어요.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지나갈 가을, 옛가요 들으면서 풍성하게 즐겨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벌써 2부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잠시 3부에서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찾아주신 인천의 박홍준님께서 이제 선친 아버님의 옛 추억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사진 한 장 올립니다. 이 사진은 1948년 5월 중앙철도기술양성소 기관사과를 졸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여기 명단에 계시죠. 당시에 해방되고 난 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엔 만주, 러시아 등 유라시아 열차 기관사의 꿈을 품고 철도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모두 하늘에서 별이 되어 계실 분들이죠. 그분을 위한 신청곡으로 나훈아의 고향역을 신청합니다. 고향 열차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열차는 없고요. 고향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신청곡은 원 플러스 원의 예전입니다. 방송의 날 축하드리고요. 제가 꼬마였을 때 여름 되면 라디오에서 남양 특집 귀신도 나오고 막 지하실에 발자국 소리가 톡톡톡 나오면 무서워서 어머나 하면서 엄마 치맛자락 꼭 잡고 떨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세월이 정말 휙 지나갔네요. 부산은 아수님. 우리 세대들, 저희 세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저보다 이제 연배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형님, 누님들, 우리 애청자님들 세대도 라디오 세대시죠. TV보다도. 그러니까 그때는 TV 연속곡 같은 거 참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 저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인가?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밤 되면 그거 보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라디오 생각나네요. 예,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원 플러스 원의 예전엔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됐고요. 은다방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꾸며주는 음악다방 은다방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시각은 8시 4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방송은 매일 청취하고요. 참여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죠. 오늘 방송의 날 아름다운 인생 제작진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방송국처럼 많은 스태프들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지만 아주 소수 정예가 만드는 프로그램. 네, 그래서 더더욱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청곡은 남진의 철새예요. 서울 강남의 서풍구님께서 네, 속속들이 저희 방송국을 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소수 정예 1당 100.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든든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예. 음악다방 은다방입니다. 각 지역 테이블마다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추억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우선 예,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테이블에 우리 조남주님 축하받고 싶은 기쁜 소식이에요. 라이브 카페 상도 점장님께서 매주 수요일에는 알코올 음료 반입을 전면 허용해 주셨습니다. 용단을 내려주셨죠. 감격스럽네요. 네, 우리 네, 우리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콩국수도 직접 끓여주셨는데, 이야 정말 네, 조남주님을 엄청 많이 네, 이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축하드리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 그냥 가볍게 조금씩만 아셨죠? 예. 네. 그리고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 부산 테이블에서 우리 동백 오빠야 목소리만 듣고 가만히 꾹 참으려고 그냥 무던히 애를 쓰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네, 굳이 일부러 왜 어려운 일을 그렇게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냥 편하게 문자도 주시고 참여하시면 좋죠. 네, 금채원 기사님도 참 네, 유쾌한 농담이나 재미난 이야기 많이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유선 라디오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선 라디오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옛날에는요 촌에는 라디오도 없고 유선 방송이라고 각 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하면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보냈었어요. 채널도 없고 방송 보내는 곳에서 보내주는 대로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 때 방송료를 조금씩 납부를 하기도 했었죠. 정임진님께서 얘기 주셨고요. 우리 김동식님도 같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어릴 적 생각하면 떠오르네요. 당시에는 라디오가 귀했어요. 각 면단위에 유선 라디오 방송이 있었죠. 집집으로 유선으로 연결해서 스피커로 듣곤 했습니다. 채널 선택권 없었고요. 틀어주는 대로 들었습니다. 저는 집이 경남이라 K 부산 방송만 종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곳만 듣는 거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런 유선 라디오, 케이블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예, 비슷한 그런 거네요. 아, 노래 좀 듣겠습니다. 옛날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양주 이경수님이 윤현선의 바닷가 모래비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윤현선이 얼굴이라는 노래로 많이 알려졌지만 또 74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했네요. 후에도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고요. 이 노래의 원작자는 네, SM기획의 네, SM기획의 대표이시죠. 이수만 씨. 네, 이수만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후에는 자기가 또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원선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덕상고사님이 추억을 주셨는데 저녁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청해 주시면서 고등학교 시절 풋풋했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릴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여름 더위에도 아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지금 나는 인생의 어디쯤을 가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마음 하나 바꾸면 번뇌가 지혜가 된다고 하던가요. 아득한 옛날 반세기 전입니다. Come September라는 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 영화였는데 제가 간이 좀 밖으로 나왔나 봐요. 교복에 교모까지 쓰고 예쁜 여학생과 함께 영화 감상을 했던 추억이 있답니다.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저희 학교 교복이 대구 시내에서 제일 멋있었고 모자에 흰태가 아주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결석했다고 덕상고사 아인에서 퇴출된 줄 알았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있다니요 덕상고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박장성 기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대요. 예. 사암용 시내버스 전업을 은퇴하고 백수로 쉬고 있어요. 40여 년 직업 운전을 은퇴하고 백수로 지내다 보니 따분하기 그지없네요. 앞으로는 창동에 사는 박장성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애 많이 쓰셨고요. 네, 아직 활기왕성하신데요. 뭐 다른 일도 한번 잘 천천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유진의 하숙생 그리고 김포에서 정호우님께서 은방울자매의 한 번 준 마음인데 청해 주셨어요. 두 곡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4부로 가 있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뭔지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고향에 들렸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지였던 부여 낙화암 고란사에 다녀왔었죠. 변함없이 흐르던 백마강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명진님. 아, 고향이 그쪽이시군요. 예. 아름다운 곳인데, 예, 허민의 백마강 청해 주시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셨네요. 예,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립죠. 어린 시절 내가 뛰어놀던 곳.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이 변했고 또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제 어린 시절 고향 같은 저희 동네를 가끔씩 기억나서 지나다 보면 가보긴 하는데 뭐 이제 많이 변했고 조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릴 적에 그렇게 넓었던 골목이나 그런 곳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에, 몸도 많이 커지고 눈도 커지고 마음이 커져서 그런가 봅니다. 에. 고맙습니다. 김영기님.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인생 진행을 맡은 지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양 모범택시 임승진 기사님이 와주셨어요. 저는 처음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좀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오셨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 늘 즐기며 삽니다. 앞으로 예, 틈나시면 자주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천동에서 김경철님, 봉천동, 네, 봉천동에서 김경철님께서 와주셨어요. 김경철님이 아니라 천호동이군요. 네. 천호동에서 김경철님이 79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리고 쭉 한 천호동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계셨는데, 그동안 만났던 많은 지인들 성함도 거론해 주시고 그립다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요. 청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인생 무상이에요 하시면서 그리움을 담아서 백년설의 아주까리 수첩을 청해 주셨어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개봉동에서 이경자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아, 이런 황당한 일도 있네요. 화가 나는 오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글쎄 저희 집 창문 보호창을 떼어갔지 뭐예요. 설치비가 몇십만 원이나 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 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왜 떼어갔을까요? 남의 집 창문 보호창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 이경자님 달라고 하세요. 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달아달라고. 예. 자,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태우고 멀리 제부도를 다녀오느라고 좀 늦게 입장합니다. 차 안에서 원음 채널을 맞춰놨는데 청취는 했지만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무척 아쉬웠어요. 어제 통기타 라이브도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아내와 함께 잘 다녀오셨어요? 네, 회복하는 데는 좋은 자연을 보여드리고 여행 다니는 거 참 좋으니까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김포에서 조프코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서산에서 유상욱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께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정신없이 바쁜데 여기 옛 노래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감사합니다. 또 대구 전종구님도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광주 남구에서 문영구님도 날씨가 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날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답니다.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변산 민호 쌤은요. 아내가 동료 교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집에 없어요. 층얼대는 아들 녀석 등에 업고 설거지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참 가정적이세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100점 만점 우리 새신랑 민호님 애쓰고 계십니다. 고양시에서 윤창호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사연 주셨습니다. 방송의 날 축하드리고요. 무더울 땐 언제나 시원해지려나 했지만 다소 기온이 떨어져서 마냥 좋을 수만 없지요. 그만큼 빠른 세월이 야속해요 하시면서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청해 주셨고요. 수원의 임순자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박희선 후암동 비탈길.

앞서 그 유선 라디오 이야기했었죠. 농부의 아들께서 아, 그 유선 방송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덤으로 소식도 알려줬어요. 어디서나 K방송만 들었죠. 전주 현동수님도 유선 방송 스피커에서도 동네 다니면서 신청곡을 받았어요. 유선기로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 그랬습니까? 리퀘스트 음악다방이네요 진짜. 네, 음악다방 은다방도 문을 닫고요. 아름다운 인생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고 내일 금요일은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오니까요.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효심님의 신청곡이 오늘 끝곡입니다. 최무룡이 불러줍니다. 외나무다리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4: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하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직연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욕과 사기는 일의 성패를 가르는 참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일을 잘한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사기가 올라 기운이 넘치기도 하지만 지적이나 꾸중을 들으면 의욕이 사그라들며 마음이 주저앉곤 하죠. 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전 사람만 못하다는 식의 비교를 당할 때면 씁쓸한 서운함과 함께 일할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말 텐데요. 때로는 전임자의 자리에서 또 때로는 후임자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의 자존심보다 눈앞에 놓인 일 자체를 함께 잘 읽어가기 위해 우린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아닐게요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리를 거쳐간 전임자가 뒤이어 들어온 후임자의 모자란 점만 지적하고 허물을 드러낸다면 일이 제대로 풀려가기는커녕 서로의 마음만 다치고 말 텐데요. 또 전임자가 워낙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면 후임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전임자가 건네는 따스한 칭찬과 도움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겠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15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임과 후임은 상대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며 잘한 것만 찾아 칭찬하고 드러내주되 특히 전임은 후임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기에 힘쓰라. 내가 돋보이든 타인이 돋보이든 정작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 자체가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는 걸 텐데요. 서로의 모자람은 다정하게 덮어주고 훌륭한 점은 한껏 드러내주면 어떨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142장 지난날 일들을, 성가 138장 나 없음에, 성가 80장 세상에

일터를 들여다보면 가끔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유독 껄끄럽고 어긋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전임자가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아 후임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기도 하고, 반대로 후임의 미숙함 때문에 전임자까지 아쉬운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죠. 일의 차질을 전임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후임의 모자람을 비난하기에 바빠진다면 조직 안에는 안타깝게도 불협화음만 커질 겁니다. 서로의 사이가 틀어지고 잡음이 생기다 보면 정작 공들여 추진해야 할 일까지 꼬이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잘된 공은 나 혼자 차지하고 잘못된 책임은 남에게 가두려 한다면 결국 그 누구와도 진정한 동행을 이루어내기 어려울 텐데요. 눈앞의 성과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일의 성공과 화합을 위해 전임과 후임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꿔야 할 진짜 마음의 결은 무엇일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도가의 공경.

대산종사님께서는 전임과 후임은 상대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며 잘한 것만 찾아 칭찬하고 드러내주되 특히 전임은 후임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따스한 격려 속에는 마른 땅에 싹을 틔우듯 평소에 없던 힘까지 솟아나게 만드는 기적 같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모자란 부분은 감싸 안아주고 상대가 거둔 성취를 마치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고마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진리도 공이고 우주 현상도 공이고 일체의 식념이랄지 이런 것도 공이고 역시 생사도 거래도 결국은 공이다. 그게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구열 오온을 조견해봐라. 우주가 더 공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일체 고액을 건널 수가 있다.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못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 다 고액 아닙니까? 세상 자체가. 그랬을 때 차라리 귀공, 즉 공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고액들이 다 소멸된다. 부인불성 개공이면 만일에 사람이 공을 들이지 않으면 단도 고액이요. 고액을 건너기 어렵고 그렇죠. 부도 고액이면 고액을 건너지 아니하면 난면 중생이라. 중생 면하기 어렵죠.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게 중생의 당연함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공의 세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대중사님 계속 뭐 유논부로 문은유로 돌고 돌아 지가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런 것도 결국 끝에 가서는 공을 드러낸 거다. 구공고로 구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공했기 때문에 구족이다.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족고로 구공이라 구족하기 때문에 구공일 수밖에 없다. 약불구공의 마이를 구공하지 아니하면 실불성 구족지계이요. 구족한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죠. 또 역불구제 만약 구족하지 않는다면 내난이 구공지경이라. 그래서 그 구공의 경지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구공이란 얘기가 이렇게 사구공을 비롯해서 있지 않는 걸, 텅 빈 걸 있다라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등 수도지는 우리들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은 이수예신하고 아 물로서는 더러운 몸을 때를 씻고 이공척 번심이니 공으로서는 벌레의 마음을 다 씻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로서는 내 몸의 더러운 때들을 다 씻어내고 공심을 가지고는 마음의 벌레를 다 씻어내라. 여차면 이와 같이 한다면 심심성정하여 내 몸과 마음이 맑음을 이루어서 이입진체지경 쉽게 진체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대정의 상태에 예, 들어간다는 것은 큰 예, 공부를 했던 그러한 성자들은 몰라도 보통 우리들은 벌레생 벌레죠. 벌레에서 벌레가 나온다. 그렇게 계속 싸워 속에서 또 제일이라고 주장을 해. 갖가지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늘 말씀드린 대로 예, 공부의 그 구체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의 벌레를 제거해라. 닦아라. 소멸시켜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본 원상의 그건 극체는 원상의 지극한 그는 지극한 최상자리는 다시 한번 바탕은 허무정멸로 공이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극허 극무 극정 극멸로 공일 뿐이다. 공역공 다시 한번 비었다는 그 자체도 공이다. 우주와 공건 만상은 이게 우주 하늘 땅 이런 것은 불과 공영지불. 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실물이라고 하면 영혼이 있어야죠. 영혼이 길이 남아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나. 좀 깜짝할 사이에 수십만 벌의 변화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원체가 이렇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다. 전부 이 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공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확실하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정 부정을 한다. 근데 대종사님 본문 문무역 문무 비비역 비비 이것도 이제 그 1차 부정을 한번 보면 없고 없으며 없다 함도 없고 아니고 아니며 아니라 함도 아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나 이런 비가 부정사입니까? 긍정의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1차 부정은 없는 없고 없으며 없다 함도 없다. 또 아니고 아니며 아니라 함도 사실 아니다. 뭐 2차 부정은 뭐냐? 없다 함도 없다. 이게 무무라는 것도 무무다. 이게. 비비라는 것도 역시 비비다. 아니다 아니다. 무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함도 사실 아니다. 이게 2차 부정이죠. 이게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를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새기고 한번 이제 쭉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예, 조그마한 긍정이라도 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의 그 문명 문 비비역 비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차 부정 무무무무 없다.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무무무무무무 계속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갈지라도 없는 거라고. 또 비비비도 마찬가지다. 아니고요. 아닌 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갈지라도 아니요. 이게 3차 부정이다. 그래서 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자체가 부정사니까. 부정하니까. 또 공공역 공공 허허역 허허. 이것도 마찬가지다. 무명무무나 비비역 비비나 공공공 공공역 공공이나 허허역 허허나 같은 의미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당체는 네, 오직 공이라고 하죠. 이 공이 무슨 허망하다 헛되다 이런 공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것들 훨씬 지나서 진리의 당체가 이제 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무무 비비역 비비라는 그 얘기도 공을 표준으로 한다 하면은 쉽게 이제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공이란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유와 무가 함께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유는 이제 지금 현상이라고 합시다. 무는 이제 그 없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가 비었다 하면은 말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말이 될, 다시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유도 비었다 하면은 아, 있는데 어떻게 비었냐? 이렇게 이제 그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공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유도 비었고 공도 사실 비었고 무도 피었다. 유라 할지라도 주체적인 게 뭐 있냐? 유를 이루는 주체적인 것이 뭐가 있냐? 무야 이제 없는 거니까 말 필요도 없다 할지라도 유라 할지라도 그 주체를 이루고 있는 주화적인 것이 뭐 있냐? 즉 유가 뭐가 끊임없이 돌고 돌며 변화하다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며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시무종하고 비중비변하며 불생불멸의 경기를 네, 말한다. 구공이라 크게 해요. 그 첫째. 그래서 유무가 모두 피었다. 둘째는 텅 비어서 없지도 않으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어떤 것의 경기를 이룬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없지도 않지 않아요. 있다고도 단정 못하지만 없다고도 역시 단정할 수 없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원로원 정원에 꽃이 피었기에 그 꽃이 어디에 피었느냐 물어봤더니 나한테 피었다고요. 개나리는 개나리 뭐 나무에서 피었고 장미는 장미 가지에서 피었고 찔레꽃은 찔레꽃 가지에서 피었고 그 맞지요. 그것이 내 몸에서 피운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고 무슨 강아지의 몸에서 뭐 찔레꽃이 피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누가 피도록 해줬냐? 말을 못해. 그래서 뭐라 했냐? 아니 부답하더라. 빙그리 웃고는 대답을 안 들어. 웃고 마라 웃고 마라. 그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냉난자지죠. 음수의 냉난자지죠. 아, 물을 먹어봐야 그것이 물이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 걸 알지. 아, 먹어보지도 않고 그 물 차갑냐 따뜻하냐 뭘 기준해 가지고 물어봅니까? 너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이 따뜻하냐 아니면 차갑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차갑다는 기준점도 없고 따뜻하다는 기준점도 없는데 그걸 따뜻해 한다고 해서 물 자체가 따뜻한 거예요? 찬다 해서 그 물 자체가 찬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물로 본 사람은 예를 들어 물이 뭐 100도에서 끓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99도를 물어봤다 할 때 내가 이제 그 물어볼 때 99도 정도 되는 물의 그 따뜻함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아 이거 미지근해. 근데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꽃이 피었지만은 누가 피도록 했냐 했을 때 아니 부답이라. 빙그레 웃고는 대답을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어떤 것의 경지를 이야기를 하긴 한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서의 경지도 있고 없는 것으로서의 경지도 있기는 있지만 이 모두도 역시 공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지법지 무집자까지 여인 궁극의 공으로 나와 더불어 법이 모두 비었다. 아여 법구공 즉 삼공 하나 삼공 아공 법공 구공 또 공역공 예 그런 뜻이죠. 집착 무서운 것이죠. 아집 법집 집착 이런 것까지도 다 구공 상태이다 빈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나도 공 법도 공 뭐 법은 내 진리도 되고 따라서 어떤 경계도 되고 구공 아공 복공이 답이었다는 그 자체도 공 그렇게 해서 진리의 근원처가 결국은 예, 공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공은 우리가 오늘에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가 아니라 이것은 공하여 없는 것이란 진리를 체득한 것을 말한다. 근데 질자리가 공짜리다 그 말이죠. 뭐라고 나할지라도 역시 예, 진리는 예, 공이다. 이제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다음에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런 지수화풍들이 아유 나 따라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얼굴 맵니까? 얼굴 못 매요. 순수하게 네, 보내줘라. 법공은 물질적 현상 객관 대상 그래서 정신작용 다 인연으로 모인 것 네, 존재로서 만유 본체 나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미집 본래 공무한 것이란 진리를 말한다. 본래 공무한 거죠.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미집, 미혹한 집착 이걸 가지면 아예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것이다라고. 어떻게 쓴지 내가 내 곁에 끌어다 놓고 보아야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가요. 넘어가요. 실수하고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가고 다 흩어지고 다 덜어지고 그러지 실제 내 것이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게 없지만 진리 자체까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을 아니하고 부정하는 것이 예, 그건 공부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구공은 아공복공을 다 초월해서 공했다는 생각까지도 사실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마음자리의 본성에 개합한 것을 말한다. 뭐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마음이 일어난 곳은 결국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까지도 이제 없다라고 생각은 해야 하나. 그러나 마음의 그 기체는 결국 성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명수보리는 구공의 경지인 실상관화를 가장 잘 체득한 사람에게 해공제이라고 이제 부른다. 부처님 제자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해명수보리라 하는 구공의 경지, 공리를 가장 잘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공제, 공을 해석하는데, 해득하는데 제일가는 부처님 제자, 첫 제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공, 복공, 구공 모두가 사실 공이다. 이러한 그 현상이랄지 이제 또 뭐 천지랄지 뭐 우주랄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무류의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즉 귀공 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예,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는 관 사제품에 보면은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나는 무라고 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하며 중도의 뜻이라고 하나니 인연으로 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일체의 사물은 공하니며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이 좋게 인연생포 인연도 될 거다 인연으로.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도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공이라고 해야 할까 유라고 해야 할까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있다고 하면은 집착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없다고 하면 자칫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허망에 떨어지고 무기에 떨어지고 무기공황이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고민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랬던 무다. 있는 것들은 인연이 화합해서 인연이 모아져서 생긴 것에 불과하지 원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연으로 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사물은 공안임이 없다. 무불시공 공안임이 없다. 모든 경계, 모든 상황. 그러니까 천지도 물론이지만 우주까지도 결국은 공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판자신경에도 마찬가지네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 다 공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겠느냐. 또 부처라고 예를 들어 부처라고 내세우지만 아 부처의 그 모습, 진 모습이 어디가 있냐. 형상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것이냐. 무슨 얼굴 잘생긴 그 모습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부처라고 할 것이냐.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왜? 그 마음 자체 있냐? 없다. 또 나에 비춰본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성품 나도 부족해 있어. 그러는데 부처님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게 결국 없던 얘기 아닙니까? 공적시세, 시공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식계에서는 유와 공을 초월해서 아우른 중도의 의미로 보며 중도라고 할지라도 이걸 분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이지 뭐 중도라는 게 중간쯤 되는 어떤 도? 중의 도? 이거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그저 어떤 설을 학설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지 사실 없다. 또 천태, 하엄, 또 제법 실상의 의미로 본다. 선종에서는 주체적 실천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의미를 이제 지운다 했지만은 결국 구공체죠. 꼭 구공.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어떠냐, 우리 오물교에서 어떠냐, 이런 상황의 진리의 한 측면으로 진리의 공헌적으로 표현을 했지 않냐. 공이에요, 공. 이게 이제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무 초월한 자리, 어느 도가 끊어진 자리, 심액체가 멸한 자리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개송도 그랬고 또 이런 상 서원문에서 어느 도다 입정처 곧 어느 도가 끊어진 심액체 멸한 경지 또 유무 초월의 생사문 곧 유와 무를 초월하고 불변과 변화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경지를 예, 경공이라고 표현했다. 결국은 공입니다. 공. 뭐 대수유무, 생멸거래, 선화업보, 원어명상 다 통공했다. 분명히 진리에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요약한 공과 원과 정이라고 표현했고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 초월한 다리를 관하는 것이 공. 또 견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어느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없는 자리를 이제 자리 이걸 아는 것이 공. 또 솔성 이제 서양 연구 취사 얘기죠. 솔성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문여명을 하는 것이 공. 교육품 7장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제일 첫머리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공이다. 정산용사도 이론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요. 진공체라. 진공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못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궁극을 이룬 성자들이라야 진리를 보하다가 인간 세상 또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을 이제 밝혀 놓으셨는데 그 법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공을 재해석해 놓은 게 불가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께서도 이론상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려서 가히 이르지 못한다. 이거 공 아닙니까? 아,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또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한다. 생각을 해봐도 생각 자체를 붙일 곳이 없어. 다시 말해 생각으로 이것이 직이다라고 또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이것이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없어 그것도. 또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한 뭔 이름을 붙여 모양을 어떻게 붙여. 아니 대중사님께서도 분명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런 진리 사진이다. 사진이 어떻게 실물입니까? 또 이것을 이론상이라 했다. 그 다른 사람이 돌 이렇게 이론상이라 해도 아 관계없어 이거. 대중사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사진을 이론상으로 표현했고 또 다른 사람도 아 이래 아 저건 돌덩이다 이렇게 깨달았다 하면 돌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만들 수 없고 글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 하면 결국은 진공의 바탕자리는 공일 수밖에 이렇게 생각을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워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키를 잘못 들었거나 차로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못 본 척 계속 밀어붙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지나쳐가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중 행여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초돌사고가 많습니다. 혼잡한 병목지점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너나 없이 서두르다 보면 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흔히 양보를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보는 나 자신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기다린다 해서 시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너와는 다르게 진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에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원음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곳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 인격은 지엽이요 속 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원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들을만한 걸 보니 이 습한 공기 속에서도 가을은 오고 있나 봅니다. 더위도 여전하고 한낮엔 지치기도 하지만 사실 순환의 이치는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계절을 서서히 불러오고 있네요. 진리가 주는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1장입니다. 대종사 선원 경강 시간에 출석하사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함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천지에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이 공주 사례기를 천지에 분명한 식이 있다고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식이 있는 것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그 감흥이 조금도 틀리지 않사오니 만일 식이 없다 하오면 어찌 그와 같이 죄복을 구분함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구분하는 증거 하나를 들어서 아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여 보라 공주 사례기를 이것은 평소에 법설을 많이 들은 가운데 꼭 그렇겠다는 신념만 있을 뿐이요 그 이치를 해부하여 증거로 변론하기는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묘한 지경은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 할지라도 충분히 증명하여 보이기도 어려우나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일단을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것을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로 인증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소영영한 증거가 있나니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며 또한 팥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콩이 나게 하며 또는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도 나게 하여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니하는가 이 말을 듣고 혹 말하기를 그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력을 들임으로 나는 것이요 땅은 오직 바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걸음하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 멸, 성, 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일월 성신과 풍운 우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은 바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보응을 한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시기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 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천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확실한 식과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이 짓는 모든 선악의 행위는 은밀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 인간은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작용하는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며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 마음을 체받아 청정한 지혜와 위력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연주 듣고 계십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09 가운데 불에 들려드리고 있어요.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순간 정작 나 자신은 상대방에게 힘내라, 기운내 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안이 되듯이 혹시 힘을 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가득 위로를 건네고 따뜻한 손길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무시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무시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6.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상시 응용주의 사항 각 조목과 사막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 응용주의 사항은 곧 사막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5조는 정신 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요 2조, 3조, 4조는 사리 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1조는 작업 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6조는 사막 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 응용주의 사항 각 조목을 동정 두 사이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공부로서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1조, 2조, 6조는 동할 때 공부로서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니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1분 1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 응용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 응용주의 사항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은 상시 응용주의 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나니라. 27. 대종사 선원들의 변론함을 들으시니 한 선원은 말하기를 같은 밥 한 그릇으로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보다 열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고 또 한 선원은 말하기를 열 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하게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게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여 서로 해결을 못 짓고 있는지라. 대종사 판단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은 한 물건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리나 한 나라에 주면 그 동리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같은 것을 가지고도 국한 있게 쓴 공덕과 국한 없이 쓴 공덕을 비교한다면 국한 없이 쓴 공덕이 국한 있게 쓴 공덕보다 한량 없이 더 크나니라. 28.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에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29. 조원선이 여쭙기를 동학가사에 이로운 것이 궁궁을을에 있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으나 글자 그대로
궁궁은 무국 곧 일원이 되고 으르른 태극이 되나니 곧 도덕의 본원을 밝히시며 이러한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여 모든 척이 없이 살면 이로운 것이 많다는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궁을가를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도덕을 신봉하면서 염불이나 주송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각자의 내심에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천지 허공 법계가 다 청정하고 평화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리요? 많이 부르라. 30. 채수인하는 여러 대의 동학신자로 우연히 발심하여 입교하였더니 하루는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는 동학을 신앙하올 때는 늘 수은 선생의 갱생을 믿고 기다려 삽던 바 대종사를 한번 배우니 곧 그 어른을 배웁는 것 같사와 더욱 정의가 두터워지고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성현들은 심신의 거래를 자유자재 하시는지라 일의 순서를 따라 나신 국토에 다시 나기도 하고 동양에나 서양에 임의로 수생하여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나니라. 과거에도 이 나라에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셨지만은 이후로도 무등한 도인이 사방에 모여들어 전무후무한 도덕 회상을 마련할 것이니 그대는 나를 믿을 때 나의 도덕을 보고 믿을지언정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종경 법문은 변이품 26장에서 3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9장 대종사님 표신 뜻은 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8 응기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도하는 이와 지도받는 이 사이나 동지와 동지 사이에 자주 챙겨야 하는 처지와 특히 챙기지 아니하여도 좋은 처지가 있나니 자주 챙겨야 하는 처지는 안 챙기면 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 아직 알뜰한 권속이 다 되지 못한 것이요. 특히 챙기지 아니하여도 좋은 처지는 의리와 인정이 형식에 구애되지 아니하는지라 그야말로 마음을 합하고 기운을 연한 알뜰한 권속이니라. 지도하는 이가 지도받는 이를 상대할 때에 사량과 방편을 쓸 필요가 없게 되고 지도받는 이가 지도하는 이를 상대할 때에 기망과 조작이 없게 되면 그 사이에는 자연 중 대의가 확립되고 법맥이 연하게 되므로 그러한 권속이 수가 많을수록 이 회상은 쉽게 융창하리라. 이 말씀하시기를 잡초가 잘 나는 밭에는 농부의 손이 자주 가야 함과 같이 변덕이 많은 공부인에게는 지도하는 공력이 더 든다고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셨나니 이는 지도하는 이에게 편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그에게는 그만한 공력을 들이지 아니하면 버리기 쉬운 연고라. 그러므로 공부하는 이는 지도하는 이의 사랑을 저만 독특히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대범스럽게 상대하되 의리와 인정이 그 중에 있어야 하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 좋아하는 공부를 하여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을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 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이루는 길이 멀어지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따라서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되는 공부의 주요한 조건이 되나니라. 4. 영산에서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죄해가 돌아오는 것은 전생 금생에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요 사은의 이치는 항상 여여하여 변함이 없나니라. 선은 선으로서 나를 깨우쳐주고 악은 악으로서 나를 깨우쳐주나니 아울러 나를 인도하는 좋으신 선생이라. 생각 생각이 항상 이와 같으면 당하는 곳마다 길이 평화를 보존하나니라 하시고 해유자작 은본무궁 선악지사 병도아선 염염여시 영보기화라 써주시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99장 우리님 대자 대비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26. 대산종사 간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인 선진님들이 모두 간사 출신이셨고 나도 처음 총부에 와서 목욕물을 데우고 이발을 해주며 보화당에서 약재를 써는 간사 생활을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싹임으로 대서원, 대신심, 대공심, 대공부심, 대활동을 기본 양식으로 삼아 회상의 큰 일꾼들이 되기 바라노라. 27. 대산종사 모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도 영겁에 물러나지 않을 신성을 다져서 이 회상과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을 거듭 부탁하노라. 28. 대산종사. 병으로 고생하는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자기만의 몸이 아니오 교단과 세계와 스승의 몸이라. 그 몸을 내가 관리를 할 따름이니 작게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나 크게는 교단과 세계와 스승이 관리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치료에 정성을 다하기 바라노라.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계룡산 상봉은 뒤에 뭇봉오리가 버티어 감히 넘어뜨릴 수 없듯이 사람도 배경이 있어야 걱정이 없나니, 누가 당신의 배경이 무엇이오 하고 묻는다면 그대들은 자신 있게 법신불 사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사은 전체가 배경이 되어 나를 지켜주시니 천하에 겁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래가 되고 회상의 기점이 되어야 이 회상이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나니, 그대들은 이 회상에 천하를 대표하는 내가 있어 걱정 없고 든든하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중 일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일은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니,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은 그 영향이 개인에게 미치지만 공사를 단독 처리하는 것은 그 해독이 대중에게 미치는 까닭이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도 공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인적인 일이 되고, 개인의 일이라도 공의를 거치게 되면 공중의 일이 되느니라. 교단 초창기에 한 선진께서 논값이 싸다고 공사도 없이 절반값에 샀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였으나, 대종사께서는 이를 당장 물리라 하셨나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는 일도 다 공중의 것이므로 우리는 매사를 공사로 처리해야 하느니라. 31. 한 제자. 이공주 선진이 서울회관과 중앙훈련원 일을 처리할 때 수도원 일과 교단 일이 따로 있느냐 하시며, 대의를 잡아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나이다 하고 사례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기록하여 공사하는 사람이 다 본받도록 하라. 각 기관이 서로 돕고 양보하는 풍토가 교단뿐 아니라 국가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나니, 그렇게 하면 자연히 평화와 발전이 올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한없는 생생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진리의 대위력이, 이론상 진리가 갖고 있는 대위력에 의해서 말이죠, 생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만물들이 다 생생. 아, 내가 며칠 전에 산책하러 이제 갔는데요. 뱀 있죠, 뱀. 그거는요, 열 번 보면 열 번 놀라죠. 씩 지나가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것들이 말이죠, 싹 나왔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것들이 나옵니까? 겨울에는 뭐 합니까, 야들이? 잠자지요. 동면한다 그러죠. 그게 소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면요, 생성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물리면은 독이 덜어갑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에 동면을 했으니까 독이 덜 찼어요. 근데 가을에 물리 뿌리면요, 독이 대기 차갖고요, 더 힘든데요. 그러니까 뱀도 조심합시다. 자,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을 되면은요, 생성이 거기에 달했죠. 여름 지나갖고 먹을 거 많이 먹고 해갖고 독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은 덜 먹었으니까 독이 덜 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가 전부 생성과 소멸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모두 뭐로 가득 찼는가 하면 생성과 소멸로 가득 찼는데, 이것이요, 하얀 축제. 하얀이 뭔가면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절 가면요, 사찰 가잖아요. 사찰 가면은, 사찰 이름이, 옥타님 사찰 이름이요, 청년암. 그런 사찰 이름이죠? 청년암. 자, 청년암. 그 전형적인 청년암이 어딘가 하면 우리 대종강에도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대종강님 이춘봉과 더불어서 청년암 뒷산을 그릴 때, 그 힘들고 하는 것 다 나오죠? 그 청년암입니다. 그 청년암은요, 낮은 곳에 있어요, 암자가. 근데 청년암만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백년암. 예, 백년암은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축제. 이름 잘 정했죠? 하얀 축제. 그러니까 말입니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하면 다 기운이 말입니다요, 무겁고. 이 몸도요, 제가 이제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돼요. 나이 드니까 내 몸뚱아리 자체가 무거워지대요. 그럽니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요,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업이 내 몸이 무거워진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았던 업이 내 몸속에 쌓였어요. 그렇죠? 쌓여있어요, 내 몸속에. 내가 살았던 업이 쌓여있다 이 말이죠. 그 쌓여있는 업이 뭔가 하면 내 몸뚱아리를 무겁게 한다니까. 근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워져요. 하얀 축제 멋지죠? 근데 이 세상은 말입니다, 생성과 소멸이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천도제가, 원불교의 천도제는 어떤 천도제냐?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말이죠, 같이 겸하는 그런 하얀 축제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천도제 이름 잘 지었죠? 예. 이제 이런 지금 이제 현상들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이제 생활들을 앞으로 이제 그 끌어 나가야 되는 것 같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이 동남풍과 서북풍은요, 이제 앞에 36장은 한 가정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의 정치와 종교를 이제 비유를 했지만도, 이 지금 37장에서는요, 이 지금요, 세상에서 부는 기운과 바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리의 그 위력을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예요, 37장에서는요. 그래서 동남풍은 어디서 불립니까? 종교가에서 불려야죠. 우리가 동남풍을 불려야 돼요. 서북풍은 어디서 불립니까?
정치에서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동남풍은 종교에서 불리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서부풍은 어디에서 불리는가 하면 법률가에서 불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바람이 말입니다. 아주 이게 적당하게 이게 서로 말이죠. 이제 돼야 되는데. 동남풍만 불려도 되겠습니까? 또 서북풍만 불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동남풍이 불었다가 한번 또 서북풍도 불었다가 이래야 되죠? 이게 이제 번갈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뭔가 하면요, 사시가 분명하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며칠 전에 제가 먹는 이제 오이를 샀어요. 오이를 지금 샀는데 지금 오이 값이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이제 비닐하우스도 지금 난방도 안 할까 아닙니까? 비닐에서 예전에 이제 이런 봄이나 이럴 때는 비닐하우스에서 난방하면 전기료 하고 해갖고 오이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이 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이 값이 안 떨어졌어. 그리고 돈을 제가 많이 줬어요. 오이 값이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게요, 지금요, 오이가 열질 않는답니다. 오이가 많이 안 연대요. 왜 안 여는가 하면요, 벌이나 이런 것들이요, 수정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도 그런데요, 지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현상이 없는가 하면요, 인간이 말입니다. 오이를 생각하지 않고 벌나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본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간 본위로 살았는 정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오이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돈 많이 씁니다, 요새.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기후위기 우리가 지금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동남풍은 이제 종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가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가지고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동남풍이 불을 때는 동남풍을 제대로 불리고 서북풍이 불 때는 서북풍을 제대로 불려서 이 우주 만물들이 생성 화육시키고 또 소멸시키고 화육 소멸 이것이 말입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세상을 인간 위주로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이 말이죠. 세상의 흐름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의 흐름의 질서를 파괴시켰다 이 말이죠. 인간이요. 이 파괴시킨 것이 현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37장 그 내용에 쭉 보면요. 공포에 쌓인 생명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포를 벗어나야 되겠죠? 또, 원망에 쌓인 생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감사로 돌려야겠죠? 또 이제 뭔가 하면요. 상극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은 상생으로 돌려야겠죠? 또 뭔가 하면요. 재고에 쌓인 생명은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다. 말이죠.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요. 이 3개 동안에 이 동남풍 불리는 법을 그래서 생성시켜내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것이다. 이 살려내는 그런 법을 나는 성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을 3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바람에다가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되는가 하면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심화, 기화. 심화가 뭡니까? 마음이 화해지는 것이죠. 기화는? 기운이 화해지는 거예요. 야, 기운이에요. 우리가요,
벌들, 나비들. 아, 제가 가끔 그 송소희라고 그 예, 송소희. 그 사람 저 노래 잘 부른 사람 있죠? 그 신동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송소희 노래를 그 뭐 벌나비는 이리저리 슬슬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그 노래 하죠? 아, 그 가끔 제가 이제 아무튼 제가 들어요. 그 이제 그 송소희 그 이제 노래를요. 휴대폰에서 틀면요. 그 이제 송소희가 딱 뜨거든요. 한번 송소희가 부르는 노래 이제 한번 그 뭐 배띠워라 뭐 그냥 뭐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불러대거든요. 근데 정말로 신동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그 송소희는요. 전쟁석관이에요. 전쟁석관이에요. 그게 왜 전쟁석관인가 하면 예전에 김소희라고 있었습니다. 김소희 들어봤어요? 판소리 명창이죠. 인간 무너지죠. 그 사람이 왔는가 모르겠어요. 이름도 또 소위 똑같아. 그 내가 그 사람 생각이 파뜩 나더라니까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벌나비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동남풍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원불교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동남풍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소태단 대중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열어주셔가지고 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해야 될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교리로 밝혀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동남풍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그 되는데요. 아, 이것을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종교가 동남풍의 역할을 이제 지금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자 프로가 뭡니까? 예, 프로. 프로의 반대는 뭡니까? 아마추어. 예. 아, 경선님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분야에서. 프로요? 이야, 저 감사합니다. 오, 오늘 이제 프로를 모시고 지금 제가 강의하네요. 자, 이제 프로. 야, 프로. 이제 이 프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종교도요. 그냥 종교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 종교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프로의 종교가 되자. 원불교는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프로의 종교를 우리 소태단 대중사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립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가 되자. 자, 어느 기자가요. 어느 기자가요 다방면의 프로들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다방면의 프로들을 인터뷰를 기자가 딱 했어요. 그 기자가 말입니다. 그 프로들을 인터뷰를 해갖고 얻은 결론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결론을 자기는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자가 얻은 프로들의 인터뷰 갖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여러 사람을 인터뷰 갖고 얻은 자기의 그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자기가 이제 이 기자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거예요. 고치고 또 고쳐서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고치고 또 고쳐서 이제 고칠 것이 없다고 딱 생각할 때 그때 한 번 더 고쳐가는 작가 한 번 더 고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작가라고 그런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린다죠. 올해는 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뭔가 기다려지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한 주 동안 그렇게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 특별한 오늘 아침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시작해볼까요? 9월 4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 첫 곡은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내일 또 여의도 일대가 북적북적하겠네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일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좀 서두르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요. 촬영된 영상들만 이제 좀 뭐 그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것들을 좀 봤었는데, 와, 그렇게 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멀리서나마 그 불꽃놀이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주는 거 보면, 야, 이거 실제로 보면 아무리 고생해도 또 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내일은 또 얼마나 대단한 장면들이 연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1년에 이날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금요일이라서 안 그래도 좋은 오늘 덕분에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특가전 가족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가 된다는 거, 기다려진다는 거, 그 생각만으로도 오늘 하루 더 설레고 특별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6093님께서 하하하, 저도 가서 볼 엄두는 안 나서 작년부터는 너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보고 있어요. 집에서 두 다리 뻗고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올해도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너튜브를 큰 화면을 틀어놓고 밑에 이렇게 뭐 돗자리 깔고 한강에 가서 보는 기분을 내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 화면을 보면 사실은 더 생생하게 더 이렇게 놓치는 장면 없이 중계랑 소리까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어서 나는 그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요. 어느 쪽이든 누리십시오. 네, 1년에 한 번 오는 날이니까. 수빈 여원이 아빠님이 오늘은 저 휴가입니다. 이게 얼마만의 휴가인지 모르겠네요. 눈을 떴는데 출근한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어머, 수빈 여원이 아빠님 진짜 오랜만에 휴가이신가 봐요. 이 설렘과 기쁨과 행복감이 여기까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출근할 필요가 없다. 너무 행복하죠. 근데 또 쉬는 날인데도 눈을 뜨고 이 시간에 또 특가정에 놀러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알차게, 아니에요. 알찰 필요 없어요. 수빈 여원이 아빠님이 원하시는 만큼 편안하게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8565님이 첫 곡으로 제가 좋아하는 오마이걸의 노래가 오늘 왠지 시작부터 느낌이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느낌 그대로 주말까지 쭉 좋은 하루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2부에는 시인창고와 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세 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장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버벌진트 피처링 10cm 굿모닝 로꼬 시간이 들겠지?

버벌진트 10cm의 굿모닝, 로꼬 시간이 들겠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123 아빠님이 이제 그분이 오셨나 봐요. 선선한 아침 매미는 떠나고 귀뚜라미는 울고 낮에는 좀 덥지만 그분을 맞이해야지요. 가을아 반가워! 라고. 그리고 서울 가고 싶은데 실시간 방송으로 봐야겠어요. 하하하 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중간중간 좀 봤었는데 꽤나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중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마치 그 야구 중계 같은 거죠.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중계로 봐도 충분히 또 되게 좋잖아요. 네. 정은희님, 벌써 금요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유난히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빠르게 간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네요. 벌써 금요일이라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0: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다이아 그 길에서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2225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아침부터 엄마 집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좋죠 좋죠 너무 좋죠. 너무 따뜻하고 맛도 있지만 그 뭐랄까 아침에 엄마의 집밥을 먹는다는 그 편안함 그런 게 좀 있죠. 아 행복한 아침을 맞고 계시네요. 1부 끝곡 MFBTY 방띠기 방방 준비해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1: 방방 다들 가자 방방 방 뜨고 방방 방.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이창섭 또 사랑이라니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여러분이 골라주신 신청곡 쭉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자염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음악 택배의 주인공 과연 누구실지 잠시 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랑 카톡 친구 맺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시고 1:1 참여 버튼 누르시고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583님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밭에 풀 뽑고 시작했네요. 부산엔 바람이 부는데도 땀이 줄줄 흘러요. 신나는 음악으로 노동을 시켜봐야겠지요 라고 하시면서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선곡 너무 좋으셔서 1583님 제가 로라장에서 이 노래를 함께 해도 될까요? 우지요? 1583님 저희가 로라장에 선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세경 고객님께서 선선한 가을 아침이에요. 로라장 시작 전까지 준비 끝내고 차에 타야 해서요. 노래를 들으면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이라며 보내주신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티아라의 넘버나인, 거북이의 빙고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경 고객님 신청곡 왔죠?

세경님 차에 타셨나요? 이제 잠시 후면 3부 로라장이 시작됩니다. 함께해 주세요. 골라주신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티어라의 넘버나인 거북이의 빙고까지 세 곡을 신나게 듣고 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로라장에서 그냥 바퀴가 좌르르 굴러갈 것 같은 신나는 노래들 양손 가득 들고 놀러 오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빌리어코스트예요. 웃자고 한 얘기.

0: 하고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이니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그동안 누적된 습관의 결과라는 얘기인데요. 운전 중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범퍼나 차체가 부서지는 접촉사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중 사고 위기를 자주 만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위기의 순간에 닥치고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런 운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경사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대정경 인도풍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나의 로라장을 찾아줘서 고마워. 로라타기 딱 좋은 오늘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더 신나고 설레는 거 있지? 새삼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너희들은 어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유유상종!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말처럼 척하면 척하고 통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 그래서 우리가 친구인 거 아니겠어? 그런 의미에서 이 분위기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노래들도 같이 골라볼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우리만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그런 노래들 마구마구 신청해줘. 그럼 슬슬 몸부터 좀 풀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짜장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립싱크의 펑키타운, 정은이 친구가 골라준 로라 브래니건의 셀프 컨트롤, 뒷번호 1583 친구가 신청한 홍경민의 가져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쉐니의 링딩동, 포미닛의 뮤직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모던 토킹의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들으면서 오늘도 아주 즐겁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Out!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광고하기 좋-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김준현입니다.
1: 예.
2: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박재범 믿어줄래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 열라장 여러분과 또 신나게 함께 즐겨봤습니다. 오늘 또 선곡해 주신 음악들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로라장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신나는 음악들 잘 아껴두셨다가 매주 금요일 3부에 시작되는 로라장에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4부에는 알짜 정보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음악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추, 김요한, 썸밍아웃.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공연 할인권 2차 배포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만큼 즐길 거리도 무척이나 많은데요. 올가을엔 멋진 공연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일주일 단위로 공연 만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놀,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1인당 2매씩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야는 연극과 뮤지컬을 비롯해서 국악과 클래식, 무용 복합 장르고요.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는 공연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연 예술 통합 전산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유빈 사랑했던 모든 것 그리고 이어서 웬디의 걸스 가자까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공연 할인권 2차 배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진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니까요. 이왕이면 공연도 보시고 할인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한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곽진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광고와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노래 하나, 추억 둘.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럴 땐 짬짜면이 있어 슬프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짬짜면, 반반치킨 이런 메뉴들 둘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끔 둘 다 오히려 제대로 못 먹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만 제대로 할 걸 싶기도 하고요. 조각이 작아지더라도 골고루 다 취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큰 조각을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겠죠.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홍경민, 선택.